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도 모두 이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예수동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이런 새벽에 도착하여 몇 시간 자지 못하고 나가 말씀을 전하니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주님 부르며 말씀 전합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돌아와 부족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로님, 어머님 부고 소식 듣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장례 예배 순서지도 준비합니다. 말씀도 준비하여 주 안에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장례가 영적 승리를 이룬 천국을 향한 승리의 행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 섬김이로 방송국에 갑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진 자녀들이 이 시대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대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삶의 환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수 동행이 답입니다. 그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얼마 자지 못했으나 일어나 새벽기도 자리에 나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울산 땅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영적 승리로 끝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미련하여 욕심스럽게 일정 잡아 피곤한 몸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드리며 승리의 행진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기쁘게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딸의 컴퓨터 고장 수리하러 오가며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감사이고, 이어지는 사역으로 인해 피곤해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보이니 이 땅에서 아무리 영적 공격이 있어도 그 마침은 승리라는 것을 알기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과 주님의 영광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날 새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이 평안함이 우리 방송 가족들의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을 따라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가이드 질문에 따라 내 삶을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목하여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날 새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 동해 일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청취 소감 그리고 내가 쓴 예수 동해 일기를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모든 일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예수 동행의 행복한 간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으로 행복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이 시간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센워십 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센워십 오늘도 함께합니다. 강동구매 교회 곽충민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의 전성은 선생님까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오센워십 팀과 함께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당부하셨듯, 네, 오늘은 근황을 목사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2: 누군가가 한 주 동안 생각이 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 대상이 참 편한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오감 찬송가, 우리 오센워십 팀, 우리 멤버들이 한 분 한 분 생각나면서 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네.
0: 오감 찬송가로 가득한 한 주를 또 보내고
2: 네.
0: 오셨군요, 목사님.
2: 보고 싶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니까 네. 또 기도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0: 세상에.
2: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아, 이것이 또 하나의 공동체고 또 지체고 가족일 수 있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깊어져가는 관계.
0: 네.
2: 그래서 참 감사한 한 주였다.
1: 아멘. 네,
2: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1: 네.
0: 사실 저도 이 시간이 가장 든든한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함께하기가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1: 네.
0: 우리 오센워십 팀께서 함께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 또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어떤 한 주를 좀 보내고 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3: 저도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보내주신 찬송가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한 곡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 들어본 곡이고요. 그래서
0: 네.
3: 이제 좀 많이 들어보면서 좀 가사랑 멜로디를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또 새삼 한 주 이렇게 잘 모르는 찬송가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0: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찬송가를 하게 될지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기대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3: 네. 네,
0: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벅찬 한 주를 보내고 오셨을까요?
1: 저도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찬송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찬송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그 선율이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이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0: 네.
1: 순간순간에. 그랬고 저는 저번 주에 우리 발달장애 제자 아이의 콘서트를 마쳤는데 거기에 또 우리 하은 PD님이 깜짝 등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대 위에서 해설할 때 가장
0: 네.
1: 잘 보였어요.
0: 정말
1: 햇살 같은 밝은 미소로 보통 앉아 계시는 분들은 표정이 없으시거나
0: 네.
1: 아니면 한

0: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거나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눈으로 누가 웃고 계신가 참 안정감이 있었다. 그 덕분에
1: 아유, 다행입니다.
0: 방문에 감사드리고 오늘 찬송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진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요. 네. 진로와 관련해서 강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실용음악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시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 제가 어떤 고민이라는 걸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네. 학생이 엄마 아빠의 카드를 쓰지 않을 수 있다면 본인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바탕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건넸을 때 학생은 본인이 아직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였으나 옆에 계신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1: 공감하시죠.
0: 자녀가 있으신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인내가 필요하겠 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여서 오늘의 찬송가는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드는 생각인데 네. 항상 우리의 근황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한 PD님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왜 흔히 늘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을 쳇바퀴 돌듯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뜻 보면 그 단어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좀 지루하고 뭔가 항상 같으니까 뭔가 좀 무료하고 이런 느낌일 텐데
0: 그렇죠.
1: 제가 이번 한 주는 좀 특이하게 보냈거든요. 갑작스럽게 좀 서울에 다녀와야 하는 일상이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막 다녀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막 겪으면서 늘 불확실성 앞에 서게 되면 참 어려울 텐데 어쩌면 쳇바퀴 돌듯 하는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온함의 어떤 은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일상 중에 하나가 또 오감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네, 그렇게 좀 하루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또 변수가 생기면 갑작스럽게 힘들어요. 힘이 드니까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의 변화고는 또 삶의 어떤 활력을 네, 그럴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찬송가는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느 찬송가와는 좀 다르게 오늘 좀 생소한 찬송가로 네네.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함께 듣고 오시고요. 이 찬송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부터 듣고 오시죠.

0: 아멘. 오늘의 주제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란 찬송가 함께 나눴고요. 이 시간엔 곽충민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의 가사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단순히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니죠. 주님,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2: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 속에서 전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찬송곡을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이 찬양을 처음 접했고요. 일단 기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5박자입니다. 머리가 조금 더 크고요. 아래쪽은 4분음표를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소한 박자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한 단락이 지나면 박자의 체계가 바뀝니다. 8분의 6박자로 바뀌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겹세로줄을 만나게 되십니다. 겹세로줄은 이렇게 줄이 두 줄이 있고요. 네. 그 아이가 나타나면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박자가 바뀌었고요. 자, 조금 느리게라는 그런 명시어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찬양은 조금 느리게보다는 조금 더 느렸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그 한 소절만 목사님의 음성으로 먼저 듣고 그리고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를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겠어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하은 PD님, 이게
1: 네.
0: 우리의 어순에 맞지 않지 않나요?
1: 않죠.
0: 그렇죠?
1: 보통은 주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소서.
0: 그렇죠. 제가 오늘 가사를 살펴보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참 묘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사가가 누구일까를 한번 봤어요.
1: 네.
0: 여러분, 이 이름에 딱 표기만 봐도 왼쪽 상단에 있는 러시아 분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찾아봤더니 러시아 분이 맞으시고 복음주의 찬송가의 작사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파트는 현대곡입니다. 현대곡이라 하면 어느 시대의 곡을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 현대곡의 시작이 되는 연도가 있는 건가요?
0: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요?
2: 현대 시대죠.
0: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 네.
0: 고전과 낭만과 그 부분을 지내왔을
2: 네.
0: 때부터 한 1900년도부터는 우리가 현대의 파트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인데 이 곡이 작사되어지고 작곡되어진 연도가 언제인가를 찾아본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변박이라는 게 일어나죠. 지금 목사님이 불러주신 다음 부분은 8분의 6박자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느낌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주어 동사의 순서보다 뒤에 것까지 목사님이 한번 들려주시면 우리가 받는 느낌은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네.
0: 8분의 6박자 파트의 첫음만 잡아주세요.

0: 아멘.
1: 전체적인 곡에서 목사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을 때도 여러분 이게 밝게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조금 차분하고 다운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장조와 단조의 느낌을 얘기할 때요. 단조는 조금 슬프고 뭔가 침울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곡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장조일까요? 단조일까요? 피디님?
0: 단조요.
1: 인 것 같으시죠?
0: 네.
1: 느낌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여러분 그 음악학자 중에 슈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슈베르트 말고요. 슈바르트라는 분이
0: 다른 분이군요.
1: 네, 다른 분이십니다. 네. 이분도 작곡을 하시고 음악의 이론을 설명을 하시는데 조성에는 고유의 성격이 있다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조마다 어떤 성격을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곡은 E 마이너거든요.
0: 네.
1: 여러분이 계산법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E 마이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곡은 깊은 한숨, 아쉬움. 그리고 어둠 속에서의 그 어떤 부드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조일 때가 많다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통계를 내보셨겠죠. 한 곡만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이 곡을 보시면 굉장히 밝은 느낌보다는 박자가 변하는 그 상황에도 조금 차분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어순을 한번 볼게요.
0: 네?
1: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순서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피디님 우리 이 정도면 거의 뭐 외국어이지 않나요?
0: 그쵸.
1: 주어 동사 뭐 네. 뒤에 목적어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1: 그럼 뭐
0: 맞아요.
1: 히리베 디히라든지 I love you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건 건데 우리 말의 어순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을 때 아, 작사가가 러시아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들의 언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0: 네.
1: 러시아어는 문장 맨 뒤에 오는 단어를 가장 강조한다 그러더라고요.
0: 맨 뒤에 단어를요?
1: 뒤에 오는 단어를요. 그러면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누구를요?
0: 우리를.
1: 우리를. 앞에 처음 1절부터 6절까지의 서

0: 저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포인트는 모든 음악을 공부할 때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작곡가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순대로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어긋날 수 있는 부분에 강조점이 들어올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1: 네.
0: 연결해서 불러볼 때이 박자의 변화가 어떤지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0: 8분의 6박자는 보통 덩실 덩실 이런 느낌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가사가 주여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그런데 끝맺음이 없어요. 동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피디님,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1: 주소서?
0: 점점점
1: 예,
0: 주소서.
1: 네.
0: 목사님은요?
2: 참는 마음을, 네, 지속되게 해달라? 그런
1: 교수님은요?
0: 숨겨진 의미에 저는 사실 저도 주소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구절을 맞아야 되니까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달라는 얘기일 것 같지만 생략입니다. 무엇인지는 우린 규정할 수 없고요. 여기에서 이 모든 가사가 순서도 참 오묘하지만 마지막에 그 어떤 맺은 말도 사라지게 해놓았구나. 그럼 이건 열린 결말인가까지 살짝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음에 겹칩니다. 어디가 그러냐면요. 송 선생님, 우리 두 번째 마디 한 번만 쳐봐 주시겠어요? 주여 우리를 왼손, 오른손으로. 그 다음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스톱.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마디에는 부딪히는 화음이 있어요. 여러분,
1: 네.
0: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화음을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든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소리들도 맞지 않는 화음이 겹쳐버리면 불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넣어 놓으셨고요. 세 번째 마디에 제가 방금 멈췄던 슬픔 가득할 때그 가에 오른손에도 미가 있고 왼손에도 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훈 선생님. 네, 그리고 심지어 위치가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현악기는요, 같은 음을 연주할 때두 줄을 쓸수 있어요. 그럼 두 줄이라는 의미는 음량을 증폭시킬 수 있겠죠. 두 줄이 소리를 내니 같은 음이어도 포르테로, 조금 더 포르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피아노 건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건반이거든요. 선생님, 오른손으로 미한 번만 쳐봐 주세요. 왼손으로 같은 미를 두 손으로 같이.
1: 똑같은데요?
0: 똑같죠. 왜냐하면 심지어 손가락이 두꺼우신 분들은 그한 건반 사이에 두개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한 손만 치실 거거든요. 그런데 왼손은 간격이 너무 넓더라고요. 1층에서 한 10층 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왼손의 한 음을 오른손에 나눠 주어야 연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을 아래 위로 배열을 해놓으신 곳이 무려 다섯, 여섯 군데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을 찾지
1: 네.
0: 못했는데, 이분이 건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같은 건반에 모아놨다. 그 음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8분의 6박자로 바뀌기 전에 페르마타가 있습니다.
1: 네.
0: 목사님, 여기 페르마타 살려서 3

0: 네,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바뀌는 쪽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유지하시는 음정은 시라는 음정의 페르마타를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 노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그 알토 선율에 지금 우리 같아서는 피아노가 레샵으로 페르마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음이 점점 더 두 배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을게요 라고 하고 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길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위기 전환을 예고하는 그런 느림의 미학일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것에 대한 예고일까요? 불러보신 목사님은 어느 쪽인 것 같으실까요?
1: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느낌?
0: 반전시키는 4분의 5박자에서 8분의 6박자로 넘어가는
1: 네. 네.
0: 자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게 변화가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하은 PPT님과 제가 한번 등판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우리가 6절 한번 해볼까요?
2: 저는 6절이요.
0: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이 구절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2: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0: 끝나고 나면 주소소가 이렇게 꼭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약간 감상의 모드로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부르면
1: 네.
0: 박자 파악을 하면서 어디가
1: 긴장을
0: 틀리나.
1: 잔뜩하면서
2: 더
1: 불렀어요.
2: 간절하게
1: 네.
2: 한설인 두 여인이 엄청
1: 네.
2: 간구의 깊이가 더
1: 그렇죠. 뭔가 달빛
2: 깊어진다라는
1: 어린
2: 느낌.
1: 밤에 이렇게 두 여인이 함께
2: 예, 같은
1: 간구하고
2: 옷을
1: 있는.
2: 갖춰 입고
0: 그
2: 이렇게
1: 음방울 자매를 전혀
0: 그렇죠.
1: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2: 너무 간절한 것이 의외의 효과.
0: 음산하면서
1: 음산하다고요, 선생님? 네.
2: 한설인 여여.
0: 아,
1: 한설이.
0: 이게 용서가 그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하늘 담아서
1: 지금
2: 간절해지는 거죠.
1: 잘못된 감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불러봤는지 한번 말씀해
0: 저희는
1: 주시죠.
0: 그 분위기 전환을 확실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 앞에 4분의 5박자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8분의 6박자로 넘어갈 때 하은 PD님과 저는 어쨌든 가느다랗게 음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어려움 그리고 바뀌자마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고음이 나와요.
1: 맞아요.
0: 주여 할 때 피치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정말
1: 바뀌긴 했어요 뭔가가
0: 나다웠다
1: 네.
0: 이런 느낌으로 불렀고요. 여러분 일단 박자가 교차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곡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4분의 5박자라는 무언가 안정감이 없는 음정 내지는 안정감이 없는 박자가 진행이 될 때도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현대곡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사실 현대곡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왜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송은 선생님.
3: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곡들보다 박자의 변화도 너무 많고요.
0: 네.
3: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도 조금 우리가 듣기 불편한 불협화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곡을 치면서 불협화음이 나올 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맞아요. 부딪히는 음들이 있습니다. 왜 부딪히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그런 곡에서 왜 이렇게 굳이 협화음 말고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말고 부딪힘을 만들어 놓았을까를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과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 동일한가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은 PD님을 생각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외국어 파트에 가셨던 건데
1: 네.

0: 어떻게 아나운서의 길로 방향을 트셨을까라는 게 일단 궁금하고요.
1: 네.
0: 목사님도 정말 목사님이라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소망하셨을지, 송 선생님도 음악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일까가 궁금합니다.
1: 네.
0: PD님부터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꿈이 PD였어요.
0: 아.
1: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원래 뭔가를 선망하는 마음

0: 힘들고 일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고 해서 아나운서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두 직업을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대학교는 저희 과는 사실 성적 맞춰 갔습니다. 네. 그래서
1: 대단하시네요.
0: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그냥 마음속에 간직했던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이 PD 또는 아나운서로 불릴 수 있는 이 직업을 갖게 해주셔서 저도 순간순간 놀라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걸 그대로 실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1: 아멘이네요.
0: 있겠네요. 네.
1: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을까요?
2: 교수님이 질문을 미리 저희 독방에 올려주셨을 때
1: 맞아요. 네.
2: 집에 있는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초등학교 생활 통지표를 열었어요.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그 장래희망을 써놨거든요.
0: 맞아요.
2: 수문자면서 모르시죠? 그 장래희망에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항상 성악가, 목사, 그다음에 웅변가, 뭐 연설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선생님이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 네,
1: 그러네요.
2: 그렇게
1: 목사님도 정말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네. 오.
1: 이러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0: 그러니까요.
1: 송은 선생님도 한번 여쭤볼까요?
3: 두 분이 너무 이제 감동적으로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사실은 피아노를 거창한 너무 제가 원해서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저랑 똑같이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 밑에서 조금 꾸역꾸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어머니 듣고
3: 두 분이 이제
1: 계신 거 아니에요?
3: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또 한번 그만뒀기도 했고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제가 다시 선택해서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도 근데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저도 집에서 그 생활 통지표를 펼쳐봤어요.
0: 정말요?
3: 정말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이 이제 음악 교사로 적혀 있었고 저도 딱히 쓸게 없어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크고 나서 생긴 꿈인데 저는 이제 군악 장교. 네,
0: 군악
3: 음악을
0: 장교요.
3: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군악 장교가 되고 싶어서 이제
0: 멋지다.
3: 대학교 졸업하고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하지 못하게 돼서 지금 다시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장교라니요.
0: 이거 뭐 예상치 못했던 단어가 나와서
1: 근데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직업 군인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하늘나라의 군인이 되시기를.
1: 아멘, 아멘.
0: 네.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1: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는 직업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0: 잘 어울리세요.
1: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요,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틀리지 않고 읽는 데까지 바톤 체인지하기를 많이 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 번호를 불렀을 때그 친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저 친구가 언제 틀리나를 보다가, 제일 내 순서가 되었을 때
0: 네네.
1: 길게 읽어야지 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끝까지 많이 읽어야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했었고요.
0: 네.
1: 나중에는 말하는 직업이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얼굴이 보여지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정말 라디오 방송이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별밤 리포터를 1년간 할수 있게 해주셨었고요.
0: 우와.
1: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냥 해설도 하고 하면서 다 갖게 됐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말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0: 네.
1: 음악이라는 것에서는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송은 선생님처럼 엄마의 그 어떤 그 꾸역꾸역 그 피아노의 영역에 조금 있다가 엄마랑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이올린을 선택한 이후로 단한 번도 바이올린 외에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다 커서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그냥 한 가지만 할수 있게 해주셨던 그 점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0: 네.
1: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느 길로 돌아오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소나타 구조라는 것이 음악 구조에 있습니다.
0: 네.
1: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흔히 부르기로는 A, B, A 구조라고 불려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A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겠죠.
0: 네.
1: 그러면 이걸 일상과 살짝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0: 늘 같은 곳을 출발해서 아까 한 PD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나아가는데 어느 날 잠깐 변수가 생겨서 다른 변주를 하는 것이 B구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A는 제시부고요. B는 발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발전이 꼭뭐 굉장히 발전한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변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달라진다.
0: 네,
1: 네.
0: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안정감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죠. ABA 구조에서 소나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이 곡에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가 없어서 저는 그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이 곡을 ABA의 소나타 구조로 만든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여러분께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음악 용어에는 다카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카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핀의 끝나는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로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맨 끝에 가신 다음에 다시 1절의 가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 종지의 화음만 잠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멈춤하는 부분에서는 멈춰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럼 1절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퀸에서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질병이 있을 때 하면 진행이 되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마무리의 중지는요. 질병이 있을 때로 마무리를 오. 할 겁니다. 이 마이너의 주인은 미라는 음정입니다. 네. 그래서 미로 올 텐데 미 바로 앞에 미한테 가고 싶어하는 입금음 레샵이 있어야 조금 안정감 있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카포를 했다고 치고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를 질병 있을 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1절 첫 줄부터 인내하게 하소서부터 출발할게요. 다카포입니다. 시작.

0: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안정감 있는 제시부로 돌아오는 재연부를 우리도 맞이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찬양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지는 찬양은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직접 불러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린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아멘. 연주
1: 아멘.
0: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란 찬양 함께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본 찬송가기도 했거든요.
1: 네. 조금 잔잔하다 생각하셨을 수 있고, 또 오감 찬송가가 가끔은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즐거움을
0: 맞아요.
1: 드리지만, 저는
0: 네.
1: 완급 조절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진로를 앞두고서 반대의 경험을, 반대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만 해도 너는 학교 선생을 해라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학교 선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고요. 차이콥스키만 해도 법률가가 되었다가 본인의 음악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슈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감상을 먼저 또 나누시면 제가
0: 네.
1: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찬송가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좀 생각났어요. 이 찬송가를 보는데 뭔가 그 겟세마네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마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하기가 싫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울컥했던 찬송가였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또다 따라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사명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찬송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1: 아멘.
0: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떠셨나요?
2: 네, 저는 오늘 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특별히 두 분, 저는 뭐제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녹음해서는 또 듣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 가운데는 두 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그 간절함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구하는 바를 당장 이루어 주시자고요.
0: 아멘.
1: 아멘.
0: 그럼 저희는
1: 아멘.
0: 기도를 같이 해야겠군요.
1: 그래야겠어요.
2: 그게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아, 하나님도 내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1: 아멘.
2: 하게 됐습니다.
1: 아멘.
0: 맞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기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교수님. 네, 시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 선생님 어떠셨나요?
3: 저도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는 오늘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렴에 주여 참는 마음을 이제 라는 가사가 있는데, 요즘 참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참는 방법이나 어떤 게좀 지혜롭게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찬송가로 풀어본 것 같아서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현대곡, 사실 제가 현대곡을 좋아하진 않

0: 있는데
1: 네, 그렇죠.
0: 난 많은 음악가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들었을 때도 좋을 수 있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걸또 한번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네. 사실 소은 선생님이 말씀도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 잘 참으세요. 정말 잘 참으시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한 것이 있어도 꼭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이번 주에도 조금 힘든 일이
1: 그렇죠.
2: 있었어요. 네.
1: 네.
2: 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서
1: 네.
2: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이번에 어떤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 반주를 부탁했는데 거기를 또 눈물을 쏟으면서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인내하는 친구고 너무너무 또 좋은 선생님이라서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게참 감사하다. 이런
1: 네.
2: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1: 네.
2: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모두가 그렇겠지만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찬송가 준비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1: 네.
2: 오가셨을 것 같은데, 네, 끝으로 감상 남겨주시죠.
1: 여러분에게 꼭 익숙한 곡만을 전해드리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쯤에서는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마음껏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호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들만 다섯이에요. 그리고 저랑 친구인데, 여러분, 이제 제 딸은 중3이고요. 그
2: 네.
1: 친구도 첫째는 중3입니다. 근데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8개월 아기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순하더라고요. 그 넷째 아이와 왔는데, 넷째 아이가 우리 하준이가 영어밖에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랑 우리 딸을 같이 놀아주라고 한
2: 네.
1: 공간에 넣었더니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실전 타임이야. 여태까지 배운 걸 마음껏 써보렴. 그랬는데 처음에 너무 어색해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몸으로 대화로 안 통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들만 다섯이면 그 환경이 어떨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거예요.
2: 인내하게 하소서.
1: 엄마는 거의 전투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친구는요 늘 감사만 합니다. 그저 감사가 입에 붙어 있고요. 저랑 대학교 때 친구인데 사실 그 당시 캐릭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2: 네.
1: 친구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아이들을 많이 더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감사만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고 그날도 저한테 고백을 해주고
2: 아멘.
1: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별스럽지가 않냐? 8개월 아들 지금 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뭐 키울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제 생각에 저를 기준으로는 한 10스푼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인내를 더할 때 하나님이 어찌 쓰실지는 우리의 끝날까지 진행형이다. 우리가 독일어를 전공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아나운서의 자리에 온 것처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던 저에게 악기와 더불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처럼 목사님의 운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송은 선생님의 꾸역꾸역이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날까지 놓지 마시고 우리 인내 10스푼을 함께 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 아멘.
3: 아멘.
2: 감사합니다. 우리 4224번님 좋은 찬송가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인내하게 하소서를 생각해 보았어요. 힘내볼게요.
1: 아멘. 네.
2: 라고 하셨어요.
1: 네.
2: 많은 분들이 같은
1: 네.
2: 마음이십니다.
1: 특히 저도 아멘입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5226번님께서도 또 수많은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목사님 이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데 잊지
1: 아멘.
3: 않고 앞으로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오감 찬송가도 괜찮은 아침도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2: 네, 이 찬송가를 어떻게 고르셨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냐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너무도 참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3: 아멘.
2: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오센 워십팀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유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짓 신앙 체계는 용어 자체가 낯섭니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분들은 많습니다. 아, 거짓 신앙 체계 실체 성경에 나오는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최소한 두 번은 봤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보면 좋으니까.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 백성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절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에 볼 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그게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왜곡되게 이해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될 때마다 거짓 신앙 체계 항상 전면에 나섭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아까 지금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너희는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무리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이처럼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면서도 얼마든지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예를 들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고요. 중직자들,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요,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랍비, 오늘날 말하면 교수, 스승이라고 자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큰 세 번째, 거짓 신앙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영국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거짓 신앙체계 요소들, 즉 거짓 신앙체계와 자기중심적인 삶.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거짓 신앙체계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건 거짓 신앙체계의 성격은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는 바리새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한참 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사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건, 예레미야 시대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건, 신구약을 망라해서 어느 시대건 거짓 신앙체계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에서는 가장 그 귀한 본보기를 볼 수 있고요. 신앙의 본질과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같이 가면 삼일체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에베소 2장에 나오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산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단 말은, 세상에 있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산단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성경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타락의 본질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기복 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토대에서 율법주의, 기복 신앙, 인본주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사야 시대건, 그게 말라키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그게 예수님 시대건, 그게 중세 시대건, 그게 현대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거짓 신앙책의 특징은 항상 똑같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것이 거짓 신앙책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왜곡된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뒤이어서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거짓 신앙 체계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사탄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외부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고 이사시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만한 철저히 쏟아진 채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교회로부터 거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졌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가 거짓 신앙 책을 이렇게 설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거짓 신앙 책에 빠지면 구원을 잃습니까? 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신앙 책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할례 받는다는 말이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것.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은혜로 올바로 시작했는데 미혹되어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저는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호적에 입적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빼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서 예를 들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 십자가 복으로 돌이키면 다시 호적에 넣어주고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면 호적에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도 구원은 받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들로부터 제외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돼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게 되고 은혜는 거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지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중에 주님을 찾는 것을 대신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 평소 때 주님을 찾는 것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소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행하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

0: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것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 책입니다. 열매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더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복태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느새 8월도 저물어가고 있네요. 이제 논과 밭의 곡식과 채소는 스스로 맛들이기에 남은 힘을 다할 것이고요. 열심히

되돌아올 겁니다. 아늑한 초가을 향기를 고즈넉이 남기는 고향집 열린 문으로 성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는 수확의 때가 마침내 이를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죠. 김도현님의 노래 듣습니다. 여름.

육체에 의한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많이들 챙기시죠. 요즘은요, 청년들도 영양제들 잘 챙겨 먹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약간에 해당할 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리컬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덧입으며 같이 나누는 시간 꾸리도록 하죠. 3328님 첫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스톤게이트 뮤직의 사랑이 오셨네 들려주세요. 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보통 우리가 한증막 같은 더위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단지 그만큼 더웠다, 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껴왔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올해 처음으로요, 정말. 거실에서 이렇게 저녁 때였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다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요. 문을 쫙 여는 순간 정말로 한증막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찜질방 그 뜨거운 문을 여는 그 습도 높은 그 느낌이 확 끼쳐져 오는 거예요. 와, 이건 말 그대로 한증막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올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뭐 30도를 넘네 만에 해도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네, 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푹푹 지는 더위 힘들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껴보니 어때요? 새삼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선선한 아침 저녁이 그 혹독한 여름을 지난 만큼 더 감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감사인 것이죠. 제가 가끔 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괴로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포심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보이던 것이 내일 안 보여져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말 공포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요.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큰 고통을 맛본 만큼 천국의 기쁨은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천국에 어디 장애가 있습니까? 그 늙고 젊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보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환희고 빛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는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남들보다 힘드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으면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름 고생 많으셨고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328님 신청곡 사랑이 오셨네. 네, 스톤 게이지 뮤직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햇볕 쏟아지는 벌판에 한 그루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강건한 가지와 넉넉한 잎이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풍성한 가림막이 맑은 바람결과 함께 정말 좋은 쉼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먹이를 찾느라 종종 걸음하는 비둘기 한 떼가 농부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마음 열어 바라보면 참 평화와 넉넉한 안식을 보게 될 겁니다. 지명현님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잔잔하던 수면에 어느 순간 파도가 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세게 밀려오던 파도가

어느새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참 닮아 있는데요. 아무 일 없이 참 평온하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걱정과 문제가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은 거센 파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파도 위에도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오늘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파도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파도가 일어날 때, 그럴 때도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네,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Thanksgiving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피아 워십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샌넷.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하고 계획한 일이 잘 풀려야 하고 내 앞에 파도가 잔잔해야지 아,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상황이 좋은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는 사람이 복됩니다.

못되다고 이야기하죠. 파도가 있냐 없냐보다 그 파도가 치는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파도가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도 뜻대로 할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주의 얼굴 비단에서 걷는 사람, 참으로 복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좋은 씨앗에 주 오셔서 구하시리 오늘이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날씨도 사람의 마음도 내일 일어날 일도 다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더더욱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주일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홀리원의 하루,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라는 소포클레스의 경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달입니다. 최선을 다한 오늘이 차곡차곡 쌓이면 빛나는 내일이 되겠죠.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지낸 사람이 내일도 즐거운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오늘을 통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삶을 마치고 나면 결산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겠죠. 최선을 다한 오늘은 소중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첫 찬양 들으시면서요. 두근두근 라디오 시작합니다.

CTS 합창단이 부르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끄면 더 라이트 워십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들으시면서요. 두근두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주님,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싫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만이 나의 원하는 것이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허태희의 십자가 그늘 밑에, 박경미의 주의 곁에 있을 때, 원웨이 싱어즈의 주 예수여 은혜를 세 곡의 곳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를 받지도 못했고요. 가문이 특출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요.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했답니다. 특히 그는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워지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대신에 많은 사람을 꽃으로 피게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섬김을 받아 꽃피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던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무대 뒤편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네, 이런 바나바의 겸손한 섬김 덕분에 바울은 더욱 아름다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더욱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케 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베이스 김요한의 아, 내 맘속에 들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은 동방현주의 사명 듣고 오셨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찬의 재진 맡은 우리 구주, 향기로운 나무에 내일일은 난 몰라요 끝찬양으로 들으시면서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0: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막아서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어두운 곳까지 은밀하고 깊숙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타고 흘러간 복음의 소리는 어둠 속에서 갈급해하던 한 영혼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북한 땅과 멀리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찾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방송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 홀리우드 한인교회 박요환 목사는 북한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 개발 국제개발 주식회사 초청 제1진 관광단 선발대로 1988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고, 11월 20일

봉수교회 예배에서 축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에서 아주 깨끗한 극동방송의 전파를 들으며 우선 자신부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성도들이 극동방송을 몰래 듣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통일외무분과 위원장이었던 고 박정수 의원이었습니다. 김천 황금동 교회 장로였던 그는 세계 86개국 830여 명의 대표가 모인 국제의원연맹총회에 우리나라 대표 25명을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1991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5월 9일 목요일 공부영 이영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하나 되게 하소서 생방송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평양에 갈 때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과 찬송과 극동방송 수신 전용 라디오를 가지고 갔는데 성경과 찬송은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자리에 두고 왔고 그 라디오로 내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참 잘 들려요. 늘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곽선희 목사님을 알아본 북한 낚시꾼의 이야기도 극동방송이 북한에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곽 목사님은 1991년부터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허용됐을 때 그해 9월 24일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을 계속해서 방문하셨으며 극동방송에서 초청한 여러 행사나 인터뷰 등에서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아 방송 창사 19주년 및 종일방송 축하 조찬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갖고 간 라디오를 통해 매일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깨끗이 청취할 수 있었던 감격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을 당시 증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보통강 호텔에 투숙해 있을 때 새벽에 산책하기 위해 강변을 거니는데 낚시질을 하는 노인 한 명을 만나게 됐다. 지나가다가 서서 뭐 좀 잡혀요? 뭐 잡았어요? 하자 그 노인이 쳐다보더니 곽 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묻자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다. 인사 한마디에 알아들었기에 깜짝 놀란 것이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세요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곽순희 목사님에 이어 후임인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현재 김경진 목사님의 얘기까지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원천 안디옥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서울지구촌교회, 수영로교회, 창광교회, 주한장로교회, 선암목자교회, 남포교회, 동신교회, 중앙선결교회,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제주성안교회와 제주영락교회, 제주중문교회, 법한교회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모퉁이들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예장 백석 북한 선교회 등의 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또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음을 증언했습니다. 평양사회안전부 운수차관리소에서 일하다가 외화벌이 일꾼으로 하바로브스크로 간 뒤 탈북해 남한으로 이주한 이모 씨는 북한 매체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호기심을 갖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극동방송도 들었는데 웬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니. 시시한 방송이라 여겼는데 다만 음악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벌목공으로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0: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것이 문제가 돼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장모 씨는 1991년 8월에 탈북해 11월 28일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로 밤 11시가 넘어서 남한 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렸습니다. 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사회가 사람이 살지 못할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하바로보스크에서 벌목공 생활을 했던 강모 씨도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됐으며 끝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아세아 방송, 즉 제주극동방송, 서울극동방송, 그리고 KBS 사회교육방송,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새 방송은 내게 우물밭 개구리가 될 것을 설득해 왔다. 모든 일과가 끝나는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돌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이 익숙한 주파수에 맞추어질 때면 젊은 피는 더욱 끓었다.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처음엔 생소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다. 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는데 매일 하는 말이 그런 것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듣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어두운 밤,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숨죽여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던 그 순간,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깊은 오지나 닫힌 땅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날아가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도 먼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2: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2: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2: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요즘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2: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0: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페달을 밟으면 쓰러지지 않죠.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땅에 저장하는데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넣습니다. 보통 구멍이 깊이가 10에서 30cm인데 다람쥐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발명이나 성공도 우연히 되거나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땀이 쌓인 결과입니다. 직장과 스트레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소외감이나 권태를 덜 느끼고 자기 평가도 높으며 몸도 가정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의 능력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해결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키즈벤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유산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유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지혜 또한 아주 귀한 유산이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한때 열심히 쫓아다녔던 어리석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우리가 가진 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유산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 나무처럼 유익을 얻는다. 지혜가 생기면 더 큰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된다. 지혜는 우리에게 통찰력과 명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준다. 그것은 당신이 불로 연단받는 과정을 거칠 때 생긴다. 당신이 한때 걱정했던 천박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존 마이클 탈봇의 Wisdom,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쌓인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 함께 할게요. 신용옥님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는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지요. 아직도 율법 수업이 남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남았고 금식 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감옥만큼 끝이 없는 감옥도 없지요. 이 감옥에는 일거리는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 일을 마칠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그만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끝으로 나무엔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 샬롬,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은 사람,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보기 좋다라고 하죠. 외모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힘과 권력을 추적하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네, 여기에서 복록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토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토브인데요. 그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을 보기 좋은 인생, 토브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우리 입술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용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송경민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나무에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들으시고요. 이어서 마르지 않은 샘의 네온의 햇빛 비치니 들려드릴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약점을 극복하는 경건 나누겠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일지라도 그의 삶이 후대의 유산으로 남으려면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 복음연합 편집장인 콜린 헨스이슨 팀 켈러 목사의 전기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에서 저자는 켈러 목사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리더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켈러 목사는 이런 약점을 자신의 경건을 통한 성품으로 극복했는데요. 리더십을 주제라는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약점을 보완해줄 다른 사람을 통해 팀으로 사역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건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 은사의 부족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켈러 목사는 능력 있는 장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에 대해 우리가 가진 기량 안의 은사가 결핍된 영역을 우리가 가진 성품 안의 강력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재능과 능력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건과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경건을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이 불러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CCM 클래식이 불러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행복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함께한 박은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패밀리 워십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은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강해해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는 왕징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로 한 40분쯤 타고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쪽지에 주소를 들고 찾아가는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줍잖은 영어로 계속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다가오고 길은 알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마치 일본 여성처럼 보이는 한족 여성이 양산을 쓰고 치마를 입고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소를 보여주니까 자기 회사가 그쪽 방향이라서 같이 걸어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터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커지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아까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 했더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다시 하는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해줄 진실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한 30분가량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이 자매가 양산을 옆에 딱 두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영접기도를 한 겁니다. 한족 전도가 어렵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중국에 간 첫날에 한족 여성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강의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도자기에 디자인을 그리는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능하면 혹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안에 디자인을 그리는 사람이 한 4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니까 또 사장님한테 민폐 끼칠까 싶어갖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제 소매를 툭 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괜찮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다시 중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 안에서 한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이듬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갈급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로 나가보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번을 적어주시고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잊지 마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파란 하늘, 또 떠다니는 뭉게구름, 하늘의 별, 들의 백합화. 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너무 바쁘셔서 또 걱정이 많아서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에 눈을 열고 내 마음의 자리를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길가에서 만난 예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규칠라프 선교사님 이야기 나누었죠. 잠시 뒤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길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쉼 듣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5시 50분 울산 울산동부 전북 진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0: 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한 줄이 참 깁니다.
1: 네.
0: 아, 제가 지난 방송을 하고 나서 계속 감자를 먹으면서 기칠라프 선교사님 생각을 했어요.
1: 네네.
0: 그러면서 야, 진짜 복음도 전하셨지만 또 이 감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까. 네, 감사하더라고요.
1: 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네. 포도 재배법도 알려주고 가셨어요.
0: 포도도?
1: 네. 해풍 맞은 포도가 네. 고대도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와, 이게 농사에도 엄청나게 관심 많으셨고.
1: 네. 뭐 의사였고 네. 언어학자였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이셔서.
0: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맞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네. 도움 주고. 20일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두드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네네.
0: 누가 주인공입니까?
1: 네,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기도의 씨앗이 심기우고 선교사님의 네. 기도의 씨앗이 심기우고 34년이 흘렀습니다.
0: 네.
1: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조금 더 열악해지고 험악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0: 네.
1: 바로 그때 다시 조선의 문을 두드린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11시 경남 양산, 창원, 밀양, 위령, 부산, 부산 서부, 울산, 울산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0: 1866년입니다. 조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1: 사실 1863년 12살의 어린 나이에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0: 네.
1: 이때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하면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시기였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세도 정치로 정말로 약화됐던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0: 예.
1: 흥선대원군은 그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죠. 경복궁을 중건화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 밖의 상황은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서양의 이양선들이 계속해서 조선 해안을 넘나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0: 중국과 일본이 이미 이제 문을 열었던 시기죠.
1: 맞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양

0: 열강의 문을 열게
1: 네.
0: 되었고요.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1853년에 문을 열게 되고요. 러시아도 연해주까지 내려와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서양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낯선 문물이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세력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쇄국 정책이란 거를 계속 유지했던 거고요.
1: 네, 오늘 우리가 시간 여행합니다. 1866년 상황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0: 1866년은 우리나라 이제 육식값자 따지면
1: 네,
0: 병인년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연초부터 조선 정부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천주교의 그 탄압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탄압이 바로 이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였거든요.
1: 그렇죠.
0: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가 12명이었는데 그중에 9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또 기록으로 8,000명이 넘는 또 실제로는 뭐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도 이 박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1: 그렇죠. 우리 극동방송 이 본사에서 가까워요.
0: 맞습니다.
1: 걸어서 갈
0: 맞습니다.
1: 수 있는 거리.
0: 네, 맞습니다.
1: 네. 몇번 갔죠?
0: 네.
1: 자,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난 시기에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셨는데요.
0: 네.
1: 네.
0: 중요한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병인 박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 남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0: 선교사님은 지금 조선에 외국인으로 입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1: 그렇죠.
0: 프랑스 신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앞에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누군가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1: 네. 그 1866년 조선과 서양의 관계가 진짜 험악한 시기였어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병인 박해의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는요, 그해 가을 함대를 보내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1: 네.
0: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병인 양요 사건이거든요.
1: 네.
0: 1866년은 박해와 충돌, 두려움과 적대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던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품고 조선으로 향했던 겁니다.
1: 예.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한을 하시게 되는 거죠?
0: 선교사님은 사실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 예.
0: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했고요. 또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되어 중국 선교를 준비했어요. 1863년 결혼한 24살의 젊은이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으로 향합니다.
1: 네. 24. 아, 꿈도 많고 진짜 솜털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선교지로 향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 중에 유산을 했고, 그로 인해 홀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4년 4월 5일에 쓴 편지에 그 시기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줄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 없습니다. 24살 청년이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아내를 이렇게 보내게 됐잖아요.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0: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1: 예.
0: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부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1864년 12월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1: 아유,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을 정도로

0: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네요.
1: 네네.
0: 예. 토마스 선교사님, 네. 자, 찬양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하늘의 약속, 시엘 여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어요.
1: 네. 네. 성교사님 마음에 생겼던 그 상처에 이제 딱지가 않고요. 또 성교부와의 갈등은 이제 경관 울타리가 되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의 인생에서 실패처럼 보였던 시간이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거든요.
0: 네.
1: 그 무렵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왔던 조선인을 만나게 되어요. 이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0: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선교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1: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날 지도를 펼쳐놓고요. 어디로 선교를 갈까 하다가 조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0: 네.
1: 조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 조선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에 반응했던 거지요.
0: 늘 이길재 선교사님이 반응, 정보에 대한 반응 말씀 여기 나오네요.
1: 네네.
0: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1: 네, 네 맞습니다. 조선에 대한 정보가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 정보에 반응했습니다.
0: 네.
1: 조선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조선에 들어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5년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0: 1866년이 첫 번째 조선 방문은 아니었던 거죠?
1: 네. 너무너무 조선을 보고 싶어서
0: 네.
1: 1865년에 작은 목선을 구해서 선교사님이 조선을 방문해요.
0: 네.
1: 작은 배를 이용해서 서해안을 따라 들어왔고 백령도를 비롯해서 황해도 연안의 섬들을 방문하며 한문 성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1: 조선의 기록 가운데

0: 네, 서양인이 해안에 책을 남기고 간 모습을 기록한 대목도 전해지거든요.
1: 배에 타고 있던 한 영국인이 모래사장에 종이 뭉치 하나를 던지고 남해를 향해 달아났다. 그 종이 뭉치 속에는 종이 한 묶음과 16권의 금서와 서양 달력이 있었다. 금서였군요.
0: 네. 네. 그렇죠? 바로 성경책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성경은 생명이었는데,
1: 네네.
0: 그 다른 사람에게 그 금서, 그 책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책이었어요.
1: 네.
0: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나누어주며 약 두 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선 서해안을 오고 갔다고 하세요. 서양인에 대한 경계와 적대감도 경험했고 큰 풍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그렇게 작은 배를 이용해서 서해안을 오셨거든요.
0: 네네.
1: 1865년 상황이었고.
0: 네.
1: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네. 1866년에 다시 조선 입국을
0: 맞습니다.
1: 준비하신 거네요.
0: 네. 또 한 1년 네. 정도 열심히 우리말도 공부하시고요. 1866년 여름이었는데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쇼모노가 조선과의 통상을 목적으로 출항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이때 통역관이 필요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토마스 선교사님이 손들고 제가 중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네. 조선말도 할 줄 압니다 해서 배의 통역관으로 승선합니다.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가 통상을 요구했고요. 조선 관리들은 허가받지 않은 통상은 할 수 없다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배는 계속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결국 평양 인근에서 대동문 앞에서 조선군과 충돌하게 됩니다.
1: 토마스 선교사는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0: 사실은 뭐 예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네.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전투가 일어날 거는 조선의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미 앞서 그해
1: 그렇죠.
0: 1월, 2월, 3월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0: 하지만 출항을 앞두고 본국에 보낸 편지에는 위험보다는 기대함이 더욱 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0: 네. 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조선 사람들을 만날 기대가 가득했는데
1: 네.
0: 당시 조선은 서양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거죠.
1: 네.
0: 한쪽에서는 복음을 들고 만나러 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낯선 서양 배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세계가 대동강변에서 충돌을 하게 됐던 거죠.
1: 그러니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0: 사실은 미국 상선이
1: 네.
0: 이제 그 교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1: 네.
0: 배가 평양 가까이 들어오자 조선 관리들은 계속 퇴거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고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외국인과 교역하거나 소통하면 안 됐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교섭 과정 중에 충돌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 배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조선 관리를 배에다가 억류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1: 자극을 했네.
0: 네. 그래서 배에서는 총격이 이루어졌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1: 네.
0: 평양 군민들에게 크게 분노를 전하게 됐던 거죠.
1: 그러면 단순히
0: 네.
1: 그 조선 관군이 아무 이유 없이 외국 배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0: 그거는
1: 없겠네요.
0: 그건 아닙니다.
1: 예. 원인이 있었어요.
0: 예. 우리가 교회사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다 빼고 전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이번 텀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좀 나누는 중이니까요.
1: 팩트체크를 네.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상호 이해함이 부족했던 것이
1: 그래요.
0: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0: 당시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좌초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배가 걸리니까
1: 네.
0: 이제 화력으로 안 됐는데 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관군이 불 붙인 배를 떠내려 보내서 공격했고 그래서 제너럴 쇼모노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1: 네.
0: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물 밖으로 헤엄쳐서 무트로 나와야 됐고요. 기다리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 관군은 모든 사람

0: 을 처형하게 됩니다.
1: 네.
0: 그 가운데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었던 거고요.
1: 27.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 네네.
1: 역사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0: 네. 맞아요.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1: 네.
0: 마지막까지 성경 전했다고.
1: 네.
0: 그건 사실이에요. 바로 이곳에 이제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성경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1: 네.
0: 다만 이 부분은 당시 현장에서 바로 기록된 자료는 아니고요. 훗날 전해진 증언을 통해 알려진 이야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당시 현장 사건에 관한 기록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대에 한 군인이 증언을 해요. 전 씨라는 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가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병사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인 서양인의 마지막 모습을 훗날 회고하며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상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죽이려는 사람 앞에 마지막으로 내민 것 기도하시고 성경을 건네셨군요.
0: 네네.
1: 아, 너무 안타깝고
0: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보낸 시간은 너무 짧았지요.
1: 네.
0: 첫 방문은 약 50여일 정도였고요.
1: 네.
0: 뭐 이때도 배를 타고 섬들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시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은 뭐 도착하자마자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1: 네. 한국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성공한 선교라는 말보다는 씨앗이 된 선교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1: 네.
0: 자신이 거두지 못했지만 누군가 거둘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규실라프 선교사님이 1832년 조선의 문 앞에서 성경을 건넸다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34년 뒤 그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경을 이 땅에 남겼던 거죠.
1: 귀칠라프에서 토마스로 이어지는 두드림입니다.
0: 한 네. 사람이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34년 뒤 또 다른 사람이 두드립니다. 그 역시 열린 문을 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85년 마침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지요.
1: 네.
0: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이고 또 선교 역사에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네,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는 그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
0: 네.
1: 그 누군가가 토마스였습니다.
0: 네. 저도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또 강의 때마다
1: 네.
0: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위험이 없어서 간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가신 분입니다.
1: 그렇죠.
0: 길이 보여서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길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요. 혹시 나는 안전한 길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는 가야 할 길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결과가 보이면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순종하려고 하지요. 선교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때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역시 자신이 건넨 성경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보지 못한 채 27의 생을 마쳤고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는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닫힌 문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에 또 다른 두드림의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조선의 성경이 들어온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0: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선명하게 네. 난 새겨져

0: 있어서 그 이야기 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방송 가족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는 게, 기억하고 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게 참, 또 듣는 게 우리 모두에게 예, 복음의 그 순간, 예, 복음의 역사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정신여고 합창단의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요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캠퍼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리치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방송가정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복받은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세미나, 네 분의 강사를 모셔서 550분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은 유튜브로 나중에 다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네 분의 강사님 중에 마지막 강사님,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 있는데 소리 내어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 시편 이렇게 됐는데 전 시편만 읽지는 않았고요. 성경을 4단계로 읽다가 읽다 보니까 시편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성경 읽는 이유 쭉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그럼 성경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예수 믿고 복 받겠다. 아닙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주님이 읽으라 그러셨거든. 그게 명령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영이며 생명입니다. 실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우리 예수 믿는데 평탄해요? 형통했어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주님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할 거래. 그러면서 3단계를 설명해요.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원어를 보면 마음판은 팍 새기래. 방법은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뭐 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있는데 몇 번부터 시작했어요? 묵상부터 했어요. 우리가 큐티부터 했어요. 성경 소리는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딜리트 해버린 거야. 삭제해버린 거야. 성경 소리에 있는 걸 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은데 입술의 열매 엄청 쉽습니다. 찬미제사, 찬송의 제사. 2번,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영혼의 기쁨과 함께 온전한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기며, 기뻐요. 성경 읽으면 기쁩니다. 그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겨. 저 이거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 있는 분들이 댓글 많이 달잖아요. 목사님, 제가 30몇 년, 정확히 39년인 것 같아요. 39년

동안 성경이 있다고 물어본 적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나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권사님 뭐가 돼도 되겠다. 남자분들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한 10년 전 통계인데, 무슨 통계입니다. 남자들은 언제 웃냐, 언제 우나, 이거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하품할 때. 아니, 남자는 좀 웃겨. 그런데 성경 읽는데 눈물 났다?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행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우리 성경대로 못 살아요? 아는데 안 돼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사랑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소리내 읽으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겨요.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이 설교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들었죠. 근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아. 기도, 감사 이런 생활이 안 되는데 성경 읽으면 돼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찬양이란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잘 보세요. 찬양할 때 기뻐 외친대. 영혼이 즐거워한대.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요. 우리 뭐다 성경 소리내어 읽는 성도지만 성경 아니, 찬양 크게 하라고.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좋아서 찬양을 하냐고.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찬양하면 기뻐해져요. 아셨죠? 영혼이 즐거워한대. 우리 영혼이 돈 많이 생기면 즐거워할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은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구별도 못해, 우리 영혼은. 아무리 흔들어도 영혼은 몰라요. 돈 많이 생겨도. 그거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영혼은 전혀 돈하고 상관없어요. 영혼이 뭐에 기뻐하냐? 찬양할 때. 이제 밑에 나오지만 다 소리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제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율법의 행위, 계명. 교회에서 하려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목사님들? 행위로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듣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때 성령 받아요. 열심히 뭐 해도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 그다음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뭐 고넬료 이런 경우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 번째 안수할 때, 들으면 믿고 성령 받는데. 신명기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이것도 입으로 신하라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면,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져.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듣고 온 거예요. 가야 되겠다. 200명 목표했는데 지금 500분 이상이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산 뒤집어질 거야. 극단방송 난리 날 거야.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듣는 겁니다. 듣고. 야, 딱 듣고, 가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였죠. 막 기차표 알아보고 막 하는 거예요.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리내어 성경에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읽으라 혹은 낭독하다라고 번역된 많은 경우의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것. 카라 아나키노스코예요. 이 성구사전에 보면 읽다라고 돼 있어요. 읽다. 찾아보면, 읽다를 찾으면, 읽다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읽다가, 아나키노스코 나오는데, 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100%가 소리내 읽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 그냥 읽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 눈으로 읽는 줄 알아요. 속은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 빼고 다 소리내서 읽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조용히 눈으로 읽어요. 속은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판단할 수 있어. 깨달으니까. 행함이 어렵고요.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짐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걸 빼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머리로 들어가. 제가 눈으로 얘기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착각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아는 거야. 믿음 좋은 거하고는 반비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출애굽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하겠대. 시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게 다윗인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 찬송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다윗은 알아요, 비밀을.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즉 말씀을 찬송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말 뒤집으면 두려울 때뭐 하면 돼? 말씀 찬송하시면 돼. 여러분이 두려워서 성경을 눈으로 쫙 봤어. 그때 두려움이 빡 나갔어요? 소리 내서 시편 10편만 읽으면 마음이 쫙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도 아나키노스카야. 소리 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방법 세 가지 알려줬어요. 1번이 뭐냐? 너 날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것도 소리내 읽고 듣고, 소리내 읽으면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다 자동이야, 자동.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일러주셨어. 1번이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실예. 성경 소리내 읽으면 많은 은사가 개발되고, 전 성경 소리내 읽다가 방언받았어요. 옛날에 한올산 기도원 아시죠? 저 거기 방언받으러 갔어요. 내 친구랑 셋이. 그때 CCC 다닐 때인데, 야, 거기 가면 방언받는데, 셋이 갔는데,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비참하게 내려왔다니까. 방언도 세 명이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세 명이 지금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소리내 읽다가 방언 받았어요. 성경 있는데 랄랄라 또또또 얘기 운사 많이 생깁니다. 문제들, 즉 물질, 건강, 미움 등의 성품 등이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 하다 받는 연단이 크게 세 가지예요. 물질과 자녀, 건강, 미움, 사람 연단. 이게 쉽게 해결돼요. 제가 성경 소리내 읽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성경 소리내 읽었냐? 그랬더니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남편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제 댓글 보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거의 달고 갑니다. 기본은 깔고 가요. 거의 다 그런 분들이야. 남편 문제 일으키고, 아이들 문제 일으키고, 병, 기본 한두 개씩 있고, 이런 분들이 성경 소리내 읽어요. 제 논문을 보면, 성경 읽는 그 단계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눈으로 읽는 사람들한테. 당신 5년, 10년, 제가 5년 톱을 물어봤는데, 당신 성경 읽는 동안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30년까지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6단계 내내 1번, 2번이 물질이었어. 그리고 맨 나중에 30년 이상인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래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사랑스러워졌어? 새벽기도 오래 하니까 얼굴이 크크 펴졌어?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해요. 초사 때, 우리 성격의 90%가 형성돼요. 중2 정도 되면 거의 성격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예수 믿었더니 성품이 좋아졌다?

그런데 성경 읽으니까 성품이 변해요. 읽어보세요. 그 성경 있는 사람들 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품 센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성격이 착하고 순하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나?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 어떤?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여보, 내가 화안낼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내 성격이 어때? 그게 여러분 성격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변해요. 제가 뭐한 10년, 15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 모셨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권사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이야. 근데 새로운 권사예요. 내가 저 권사를 잘 아는데 저 권사가 오랜만에 몇년 만에 만났더니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를 만났길래 신앙생활 어떻게 하길래 저 권사가 변했냐 날 만나러 왔더라고. 본인이 아는 권사가 아니더래. 몇년 만에 만났더니 뭐 양은 아니더라도 쌈딱이었거든.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그 본인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저 권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한게뭐 있어요? 없지? 저는 뭐 성경 공부, 제자와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구역예배도 거의 안 드려요.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읽고 그분이 변한 거야. 그래서 놀라서 온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저 권사가 변했냐고. 성품 변합니다. 성경 읽게 하면. 또한 기도 내용이 기복적이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들로 바뀝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주로 우리 기도가 뭐였어요? 주시옵소서. 다 얻어 하는 거잖아. 주님은요, 내가 열심히 불공 쌌더니 기도했다니까 감동 먹고 준다.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간단해. 어느 경우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줬나 믿음을 보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뭘 열심히 많이 잘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잖아. 내 돈이 얼만지 어디가 아픈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더잘 알고 있어요. 내가 달란 얘기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우린 달라 그래. 주님 다 줬대는데.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뀌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빼면 1시간 기도하면 10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유치해서 안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거부해. 기도응답 빨리 됩니다. 그 성경 읽으면 기도응답이 빨리 되고 내 혀에 권세가 있고 기도 내용도 바뀌고 이러한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어요. 성경 읽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았대. 기도만 하고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소리내어 성경 읽기 근본 목적은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초신자 때 교회 나가서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돼.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십자가를 메고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 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죽어야 된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어져요? 여러분,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어집니다. 성경 읽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놔. 일단 뭐가 죽어? 성질이 죽어. 성경 많이 읽으면요, 화내고 싶은데 화가 안 나. 또 화내면 혼나거든. 쥐는 혼내요. 말막 하고 싶은데 난뭐욕 못하는 줄 알아 욕하잖아. 혀가 뻥 뚫려. 어디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갔어. 그러면 하나님 다리 칩니다. 뭐 하면 안 되는데 했어. 하나님 손 이렇게 삐게 해.

겸손해야 되는데 목이 힘줬다. 그럼 하나님 목 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저절로 죽어요, 저절로. 말 많다. 그 크리스찬 특징이 발음하는 거잖아. 한 얘기 또 하고 다른 사람 말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 성경 읽으면 말수가 줄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5번, 성경 읽기의 과정과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으로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요. 아셨죠?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나가. 이게 드러나며. 드러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집니다. 그게 빠지면서 좋아져요. 드러날 때, 이거 뭐 성경 읽기 하니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읽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 손에 읽으면 그냥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좋긴 좋죠. 드러나며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드러나며 과정 다면 뭐예요? 짐을 져요. 여기 오실 때, 성경 내가 좀 읽었어. 근데 올때 편하게 오신 분도 있고요. 아이고, 가야 돼. 그리고 힘들게 오신 분도 있어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짐이고요. 드러남과 짐. 잘 보시면 되고. 그러면 6번, 단계별 성경 읽기. 어떻게 성경 읽냐? 저희는 처음에 4단계로 읽었어요. 시편, 잠언전도서, 구약, 신약. 전 처음에 시편, 잠언전도서, 구약, 신약 5단계를 읽었어요. 54장씩 하루에. 처음 성경 읽을 때부터 54장을 읽었어.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시편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이 너무 중요해요. 또한 분은 시편만 2년 이상 읽었어요. 2년. 하루에 100편 혹은 150편씩. 전그 정도 읽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아이가 자폐야. 딸이 중학생인데 담배 피워. 이 분은 세미예배 때 교회 갔는데 남편이 와서 가위로 머리 잘랐어요. 옷은 다 잘랐어요. 교회 못 가게.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런데 이분이 시편을 2년 정도 읽고 다 고침 받았어. 그래서 제가 본 거야. 아, 이게 시편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시편만 강조합니다. 시편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 난 성경에는 양이 적다. 그러면 한 50독? 나는 좀꽤 읽는다. 그러면 100독 정도 읽으셔야 돼. 아니면 1년 정도 읽으셔야 돼. 뒤에 나중에 또 시편 읽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교재 내용이고요. 근데 주로 댓글 많이 보고 제가 이제 또 설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이고 실제 설명하는데, 성경을 왜 소리내 읽어야 되냐? 알려고 읽으면 안 되고요. 믿으려고 읽으셔야 돼.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반드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 얘기해 성도한테, 너 알면 다친다. 주님이요, 알면서 못하면 더 많이 맞고, 모르면서 못해도 맞아. 그치, 얘기해. 너 알면서 안 해서 더 많이 맞을래? 그냥 모르고 조금 맞을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팠다. 머리로 들어갔다. 머리로 들어간 게 몸, 이 마음으로 오는데 보통 20몇 년 걸려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 있는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클수록 좋아요.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그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음정 박자 잘 맞아야 나오는 거 아닌 거 알죠? 소리 크면 점수 많이 나와. 저 몰랐어. 전뭐 그런데 안 다니니까, 회사 다닐 때 부하 직원이 가재, 나안 간다 했더니 거기 찬송가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가니까 정말 찬송가가 있는 거야. 복음성가가 있고. 소리 크게 질러면 점수 많이 나와요. 소리는요, 클수록 좋아요. 근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선 큰 소리 못 내니까 조그맣게 요한은 나의 목자였으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알아들어요. 집에도 성경 읽기 쉬운 장소가 있고 어려운 장소가 있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읽으면 좋을까? 한 시간에 30쪽이나 32쪽. 생각보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점점 빨라져. 그러면 이제 물 한잔 마시고 또 템포 조절하시면 되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그래서 읽겠다 그러면 합독해도 되고 교독하셔도 돼요. 이 합독과 교독 차이는 이 소리로 보면 합독이 좋은데 합독하면 이 속도를 못 맞춰요. 그래서 교독해서 목사님이 속도 잡아주셔야 돼. 직접 내 소리를 읽으시고 가족이 같이 읽으면 좋고요. 남편이 안 읽어. 남편이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당연히 안 읽습니다.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이 읽으면 남편 읽어요. 아니 남편 읽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변한 모습 보고 변해. 여러분이 교회 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방언 다다다 하고 그러고 와서 남편한테 또 싸대고 그럼 남편 안 나가요. 여성분들이 얘기해. 우리 남편이 어쩌고. 남편 말 들으면 부인 때문에 못 살겠대. 여러분의 성경 읽으면 남편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으면 자녀가 편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죠. 수로 보는 게 여인 본인의 믿음으로 흉악히 귀신들의 딸이 고침받죠. 믿음 없는 남편 아예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 성경을 혼자 꾸준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해보면 알죠? 그렇게 단통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세요. 또 시편 읽는 사람은요, 제가 실은 어제 누구 만났는데 시편만 150도 했대. 특별히 시편은 중독자한테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 술막술 고래 두 명이 술 끊었는데 한 명은 나는 밥은 끊어도 술을 못 끊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 읽기 하고 술 끊었어요. 중독, 알코올, 도박 이런 거. 영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정신치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시편은 영이 치료됩니다. 아주 좋고. 이거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냐? 아니에요. 편한 대로 읽으세요. 아침에 읽고, 낮에 읽고, 밤에도 읽고. 전 회사 다닐 때는 낮에 화장실 가서 쪽복음 읽었어요. 변기 뚜껑 내려놓고 거기서 한 10분, 5분 읽고 나왔어요. 시편 얼마나 읽어야 되나? 한 100독? 100독 정도는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몸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문제 해결되고, 주로 돈 문제예요. 몸이 병이 고쳐지나요? 저한테 물어요. 전 얘기해요. 나 모른다고. 저 모릅니다.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병,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병이 고쳐질지, 물질 문제 해결될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 읽는 자세가 중요해요. 무슨 목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냐? 문제 해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급해서 문제 해결로 접근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는 주님 몫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주를 모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주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아, 그럼 이쁘다. 그럼 해결해 주는데 자꾸 문제 해결하면 주님이 싫어하셔요. 봄새 보면 무능병자 10명이 주님께 왔다 고침받죠. 근데 가다 고침받아.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서 세상에게 보이라. 가다 고침받아. 한 명이 들어와. 한 명한테 주님이 9명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했는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영혼 몸의 구원이에요. 영육의 구원이에요. 그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병 고침 받았는데 지옥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문제 해결하면 10% 확률로 주님께 돌아와. 90%는 문제 해결하고 먹고 떨어져. 하지 마세요. 또 문제 해결 접근하면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들고 나와. 요거 해달라고. 주님의 좌우편에 장수와 부귀가 있어요. 예수를 잡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따라가면 예수 놓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 지금 여기 이제
거의 이제 평

신도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한 7, 8년 했는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목사, 선교사, 사모들만 왔어요. 3년 전부터는 집사들이 오고 전도사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평신도가 8, 90%예요. 이제 알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 평신도한테 주는 거예요.

0: 저 학교 다닐 때술 담배 전공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4학년 때 성경 한 5시간, 6시간 읽었어요. 모르고. 그리고 담배 끊었어요. 아, 담배가 끊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를 못 맡게 됐어. 저절로 끊은 거죠. 우리 집안이 아버님하고 우리 아들이 5명이에요. 6명인데 6명이 다 담배 폈어요. 우리 집안 가면 뿌예, 늘. 방마다 담배 피우고 있거든. 그런데 성경 읽다가 냄새를 못 맡게 된 거야. 담배 끊지 말래 해도 끊은 거야. 성경 읽게 하면 내 힘으로 할수 없었던 것들이 돼요.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성경 정말 많이 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와 올무 박아놓죠. 주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남편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매일 기도하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성경 소리내 있네. 저 옆에 있네. 나한테 밥은 안 해주면서. 남편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변해야 남편이 변해. 아셨죠? 내한테 박혀있는 가시와 올무는 내가 바뀌어야 주님 뽑아줘.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안 빠져. 아셨죠? 그 주님 우리를 뭘 바꾸시길 원하는 거야? 성품을 바꾸길 원하고요. 믿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꾸면 다 가시와 올무 뽑아지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박아놨잖아. 왜? 은혜 더 주시려고. 여러분, 가시 올무가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되는 거. 할렐루야 하세요. 감사하시면 되고. 또 하나, 내가 성경 읽는데,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무림고사 나가고 지금 200 몇독 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주님 고쳐줬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읽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 읽는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금식 많이 했다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 읽는 거 자랑하면.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변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그게 제가 해본 중에 최고의 최고입니다. 이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1: 네, 목사님 내려가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 또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시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도 되냐?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보면 괜찮아요?
0: 이제 질문. 현대인의 성경 왜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계속 얘기했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다는 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린아이 정도면 어린이 성경 정도 읽힐 수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읽으세요. 또 하나, 일반 교회가 쓰는 성경이 뭐예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냥 하세요.
1: 그리고 목사님도 시편 낭독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정 시편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아니면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반복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0: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탑텐, 뭐, 이렇게. 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든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다 좋은 거 많잖아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생각으로 봐서 그래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좋다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의 사람 생각 개인적으로 좋은 거야. 그러나 주님이 주길 원하는 건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냥 다 통으로 읽으세요.
1: 시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0: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성경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면 예수를 놓쳐요. 예수를 봐야 돼.

0: 그게 어려워요. 시편은 특별히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정확히 기록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제비 뽑는 거, 쓸개, 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왕이라든가 통치 이건 다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알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 재림에 대한 내용도 다윗은 여러 번 기록했어요. 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 생생히 느껴지셨죠? 저도 현장에서 하루 종일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세움 교회 이태재 목사님의 이 강의는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전달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했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딜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딜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히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4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예매 헌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했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날 담당 장서진입니다. 울산의 다른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특별함입니다. 자,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특별함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요. 또 야곱 안드레 선교회 또 선교 헌신 예배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자, 우리 출애굽 광야 여정에도 우리 교회의 전신 교회의 모형 모델인 성소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처음 광야에서 세워진 장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창립 기념일이 있듯 우리 성막 성소에도 우리 창립 기념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처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라는 장막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장막과 성소의 모든 양식과 또 규례와 또 모든 식양을 다 명령하셨고 그 식양과 재료 또 그 사이즈 똑같이 이제 모세는 명령을 받도록 성막을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제 거룩히 구별하고 이제 이 땅도 옛날에는 공동묘지 정말 시골 그냥 여느 땅과 다름없는 땅이었지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가 거룩한 정말 성소가 된 것처럼 오늘도 거룩하게 그것을 구별을 하였을 때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그냥 쫄래쫄래 가는 거야.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 막 중심으로 쭉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성막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생겼으니 거기서 꼼짝없이 우리처럼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딱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이제 성막을 이렇게 딱 진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막을 뜯어서 또 옮길 때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성이 생겼겠죠. 우리는 건축해놓고 뜯어 안 옮겨도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못하면 돼요. 세웠다가 뜯어서 옮겨서 또 짓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따라 성막, 장막이 딱 세워지자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에 이제 교회가 딱 세워지자 이제 이스라엘 대표 지휘관들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이 생긴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 이 성막을 다시 이제 분리해서 운반해야 되고 다시 조립해야 되는 이 필요성이 생겼으니까 그 실용적으로 그 일에 합당하게 이제 성막이 장막이 옮겨지는데 운반되어지게 필요한 소와 수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지파대로 계속해서 이제 헌물을 실용적인 현실적인 예물을 드린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여섯 개 그리고 소를 몇 마리 그것을 끌을 소를 열두 마리 그래서 소는 한 지파당 한 마리씩 그리고 수레는 두 지파당 그러니까 두 지휘관에 하나씩 받쳐진 게 돼. 자 다시 한번 수레는 몇 개? 여섯 개 소는 몇 마리? 12마리를 바쳐서 이제 성막을 분리해서 이동할 때 이 소와 수레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가져온 거야.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5절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잘 써라 하면서 그것을 분배해 준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곧 나올 텐데 게르손 족속과 브라리와 고아자손들에게 자 여기서 게르손

메라리, 고앗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자,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의 지파의,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의 시조가 된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랄인데, 자,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다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 그 고핫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이,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가문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잖아요. 근데 아론의 제사장직을 맡은 그 아론의 가문조차 누구의 가문이에요? 결국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지파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누구다? 바로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크게 몇 족속으로 나온다? 세 족속, 게르손 지파와 게르손 족속과 므라리 족속과 고핫 족속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예물을 바쳤어요. 수레를 몇 개? 여섯 개. 소를 몇 마리? 12마리. 아하, 그럼 이제 나눠주면 되겠네.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세 지파니까 소는 한 지파, 한 족속당 몇 마리? 2마리. 그리고 수레는 한 족속당 몇 개씩? 4, 3, 12. 네 개씩 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게르손 소 두 마리, 수레 둘, 소 네 마리, 므라리도 수레 두 개, 소 네 마리, 구앗도 수레 두 개, 소 네 마리.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목사님 공평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똑같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분배의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줬고, 이건 알아. 이제 됐어. 맞아. 이렇게 줘야 돼. 네 마리 딱 맞죠? 근데 8절, 시작.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어마? 그럼 이거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누가 하나 삐져서 교회 나갔는데? 아니, 이미 다 끝났어. 술에 여섯 개 있었으면 둘, 둘, 둘 줘야지. 둘 주고, 네 개 주니까 고앗은 없는 거야. 넷, 넷, 넷 줘서 열두 마리 소비하면 되잖아요. 공평하게, 교구별로. 그런데, 게르손까지는 좋았어. 네 마리 딱 좋았어. 오케이. 그리고 은근히 고앗이 기대하고 있는데, 물 아래에서 끝났어. 갑자기 여덟 마리를 다 몰아줘. 그러면 이제 고앗은 시험들 차례야. 그죠? 근데 9절,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문제.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오늘. 자, 성막이 마무리되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고, 성막이 광야 여정 중에 이동해야 하니, 소나 수레라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 모세가 정말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일해야 될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들에게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자,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창립 기념주일, 그리고 일 맡은 자들의 그 오늘 자세에 대한 헌신 예배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짬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이라는 단어로,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그죠? 둘, 둘, 둘, 넷, 넷, 넷 하면 아무 이유 없을 것 같은데, 둘, 넷, 넷, 여덟로 싹 몰아주고 고앗에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앗은 뭐였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들의 성소 안에서의 지금은 뭐 하는 일에 쓰임 받았대요?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 여러분, 즉, 여러분, 성소, 그 모든 것을 옮길

때 성소와 그 안에 지성물들, 아주 귀한 성물들,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언약궤, 또 분향단, 또뭐 촛대,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 등잔대, 분향대 같은 이런 지성물들을,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옮기는 작업.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의 손을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고리에 이 짝대기 같은 것을 끼워 놓고 그것을 들어서 어깨로 매야 하는 일을 맡은 자가 누구다? 고아자손이었다. 그래서 그 직임대로 그들에게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직임대로 그들의 소임에 맞게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다 해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야고보 안드레 선교회 아까 보고에 따르면 정말 평신도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신도로 불리고,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약간 불평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그 소임대로,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거지, 그게 어떤 완장이나 내가 어떤 뭐 특별한 것의 상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조선은 특별히 가장 거룩한 성물을 옮기는 작업을 감당해야 됐고, 기계나 수레의 편리함에 맡기지 않고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정성을 다해 옮기길 원하시는 그 지성물에 대해서 오늘도 그들은 이것을 운반하는 작업을,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나 수레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게르손 자손들은요, 뭘 옮겨야 되냐면, 게르손 자손들은 왜두 마리, 수레 두 개와 소네 마리를 맡았을까 찾아보면, 그들이 날라야 되는 자기들의 직무는 뭐냐면, 성막의 휘장, 그리고 덮개, 뭐 해달 가지고 막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덮개, 또 휘장, 그리고 줄, 끈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천과 가죽류를 맡아서 나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소 그래도 구조물 가운데 가볍죠. 그러니까 수레 두 개와 소네 마리면 적당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요, 뭘 맡았냐면 성막에 쓰이는 널빤, 그리고 띠, 기둥 등 무거운 골격류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훨씬 더 무거운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빤과 기둥과 뭐 이런 받침 같은 것들을 옮겨야 되니, 그들은 다소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운반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뭘 줬다? 수레 넷을 주고 소를 여덟 마리나 줬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장면만 보면 다소 불편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래서 다소 시비가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소임과 직임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조선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나는 뭔가 차별받는 것 같지만 실은 차별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구별돼요. 그들은 남들에게 맡기지 않은 정말 소중한 지성물들, 성소의 지성물들, 성물들을, 언약궤를, 또 분향단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등잔대 같은 이런 귀한 성물들을 옮기는 작업을 친히 어깨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세가 그것들을 그에게 하나도 주지 않아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고아조선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아론의 후손 가정들처럼 거룩한 신분이 아니야.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아조선은 그것을 운반하는 책무는 있어도 그것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도

억울하게 한대. 아, 또 이렇게 약간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아, 실컷 나르라고 하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래요? 민수기 4장. 여러분, 7장에서 조금만 속옷스럽지만, 우리 넘길 수 있어요.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조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그래요. 진영을 떠날 때 먼저 해야 될 사전 작업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어야 돼. 그러니까 천으로 가리고 포장을 해놔야 돼요. 왜? 그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돼.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매긴 매고 운반하긴 운반해도 또 그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직책과 소임은 맡았어도 그걸 만질 수도 보아서도 안 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모든 기물들을 다 천으로 포장하고 덮어놓고 또 고리에 짝대기를 끼워놓으면 그들은 말없이 와서 매기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분배와 운반의 이 과정, 번거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세 가지 교훈만 간단하게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신앙과 예배가 지금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봐요. 근데 신앙은 오히려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통치하고 우리를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려는 뿐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대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길 원하시면 우리를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기도 100% 다 나오게 할 수 있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하면 여기 창립 기념서에 한 번도 안 빠지게 직장을 다니던 사업하건 타지에 살던 상관없어. 하나님 다 그렇게 못 만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새벽에 분명히 알람 켜놓고 알람이 울렸는데 따르릉따르릉 하는데 그냥 자. 그때 갑자기 뭐 아파트가 통째로 움직이더니 쫙 천장부터 갈라져서 끝도 모를 막 협곡과 같은 막 집 반체가 송두리째 암흑 속으로 막 음부의 권세 쑥 빠지면서 새벽기도 일어나 가려고 일어난 우리 권사님은 침대 이편에서 살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장로님은 와 빠져 죽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새벽에서 나오려고 집 앞을 딱 나서는 순간, 호련히 빛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길까지 빛이 총, 총, 총 따로 와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인도해. 그럼 여러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안 나오면 저 음부의 권세로 넣어버리고, 나오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 아들이라 하면서 불빛이 막 여기까지 딱 인도하더니 기도하고 끝나고 나가는 그 자리에 그냥 갑자기 한겨울에 꽃이 피어있고 5만원권 다발이 집 앞에 막 자, 우리 하나님 그거 하셔요 못하셔요? 여러분 이거 한 차례 시범타로 몇 번만 몇 방만 치면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거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굴복시키고 우리의 군림하시길 원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이나 효율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중심이나 그 마음 중심의 열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몸은 편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와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고아 자손들의 어깨를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이 와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그냥 아 사람 써서 해요. 그리고 벤치 아 20만 원 더 주게 사람 써요. 그럼 아까 얼마나 했다고 그랬지? 250만? 270 내버려. 아이 사람 불러.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히 와서 땀 흘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정성과 땀과 눈물과 내 삶을 드리는 인격적인 헌신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직하게 세상의 폭풍구름 몰아쳐도 우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린 친히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고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유될 것이 아니라 친히 예 그렇다면 제가 내 삶의 어깨를 내어드려 친히 주님께 나아가지요. 여러분 그런 헌신과 삶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아자손은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지만 그들은 보거나 만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분명한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휘장, 우리 지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이렇게 쫙 찢어지고 우리는 주님과 친히 교제하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이 열려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친밀해졌다고 그 익숙함에 덫에 걸려 형식적인 신앙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나 예배나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나 건들 수 있었던 그 일을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그냥 나와 교제하자 친밀해졌다고 할지라도 친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친할수록 지켜야 될 분명한 존중과 경계의 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통해서 예수님 보혈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린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 친해짐이 여러분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되게 친하게 대해주고 서술 없이 대해줬더니 선을 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그러잖아. 우리는 편하게 아랫사람들 어떤 때는 내 고용한 사람들 편하게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선이 흐려지고 그죠? 이 익숙해짐이 갑자기 무례함으로 그죠? 또 친밀함을 빙자하여 조금 무례하게 대하는 일들 혹시 없었나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경계해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하거나 교회를 무례하게 여러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 있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더 알고 이해하고 깊이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에는 여러분 각

사이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를 하고 주의 종을 섬길 때에는 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세찬 물줄기를 어떻게 멈춰주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고아 자손들이 메야 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건너라, 목숨 걸고 언약궤를 짊어진 채 요단강에 발을 건넜더니 그 굽이쳐 흐르던 세찬 물살이 벽이 되어 멈춰서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었는데, 그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제사장들을 따라가되, 그 말씀을 따라가되, 그 상거, 그들과의 서로 상 거리고 그 상거, 그 거리를 얼마를 유지하라고? 2000규빗, 약 1km는 반드시 떨어져서 뒤따라가라. 이것이 여러분 존중의 거리라고 그랬죠. 경외함의 거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더 많은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에서 가까이 일하게 되고 또 많은 일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선을 넘고 교회를 섬길 때나 주의 종을 섬길 때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채,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진 채, 여러분 편하게 대한다고, 여러분 격 없이 대한다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너도 마음껏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경외심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재정부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했는데 재정부들도 정말 정신 차려서, 재정부원이 솔직히 누군지도 몰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재정부들을 항상 교육할 때 제가 가끔씩 들어와서 기도해 줄 때 그래요. 이거 당신들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될 거 아니야.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 거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거죠. 마치 딱 고아 자손들 같아요. 당신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소임을 주셔서 이것을 하는 수 없이 만지고 보게 될 터인데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함부로 입 가볍게 놀리지 말고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고 내 육적인 감정과 관계로 치우쳐 뭔가 계산질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만 보고 만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야 된다. 어떤 데 보면 저분이 내가 알 땐 재정부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교회 재정이나 누구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거 무식하고 무례한 일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거 내가 만질 수 있어서 당연히 만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볼 수 있다고 당연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두려워 떤다고요. 함부로, 그러니까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임을 주셔서 가까이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보게 되고 가까이 올 때 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인생들,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늘 연합과 동역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물을 옮기는 과정은 철저한 분업과 협력만이 그 일을 가능케 했어요. 제사장들은 덮개로 싸서 운반할 수 있게 준비하고 딱 빠지면 고아자손들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맡기신 대로 힘들지만 어깨에 메어 뚜벅뚜벅 그 성물을 운반한 일을 소처럼 우직하게 담당하는 거야. 이것은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각자에게 주신 소임이, 직임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덮고 만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고아자손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고 매는 것이 하나님의 직임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그 소임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의 경계와 직무와 소임과 각자의 직임을 존중해야 되고, 연합해야 할 때, 야, 나는, 근데 너는 몰라도 이러면 안 돼. 아, 너는 뭔데, 뭐, 너만 특별해. 이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진정성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제 세계관과 가치관이 원래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감당케 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넌 우월하고 넌 열등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해서 여기 있고 여러분 열등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훨씬 남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찾기가 숨은 그림처럼 어렵겠지만 아무튼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열등과 우월의 차이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차이고 거룩함과 헌신과 뭐 인격의 순번을 매겨 이렇게 와야 된다면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될 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뀌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럼 그냥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경계와 소임을 서로 존중하며 연합해서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되어 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비전과 꿈이 진행되어 가더라. 아니 매달 여기 앉아서 그냥 표어만 외쳐대며 그냥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그 직임과 소임을, 그 경계와 직임을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면 이 꿈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지고 진행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직분, 제사장 가문, 거룩한 신분이 아님에도 특별하게 성물을 운반할 수 있는 그 직임을 맡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명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저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것저것은요 내가 소 모는 게, 술에 모는 게 저 무라리 것들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리고 또 게르손 입장에서도 나는 이 천대기 말고 성물 옮기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주관, 내 선택이 아니라, 또 내가 편한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방법대로 내 삶을 직접 들여 순종해야 된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고아자손과 게르손, 무라리의 약간 다른 사역의 모습들이고 하나님께 받는 분량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 좀 만날 때마다 개탄스러워 하는 얘기가, 목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야. 요즘 목회자들을 보면 취미생활 마냥 지 기호와 취향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절대 그곳에 역사 안 하세요. 이거는 내 심장을 걸어도 좋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지,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 취향과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뭐인 줄 알아요? 시작부터 저는 25년 전부터,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죠, 청소년 청년 목회 나 겁나 자신 있었고 그게 나한테 가장 어울렸어.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인근 1시간 반경에 전문대도 없는 저 시골 남창에 보내셔서 그 사이에서 막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 막 이런 거, 저는 막 어떨 때는 그 장면이 너무 서러워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겨우 시골 와서 저 아줌마 신우이 머리채 잡은 얘기를 이렇게 4시간을 들어야 되는가. 와, 진짜 아주, 그럼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이걸 맡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가 한 목회자가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지금 인생이 갈피를 잃었네. 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었어. 왜 그런고 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소리 하지 말고. 난 꿈 같은 소리 하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진짜 꿈꾸는 청춘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이제 우리 교회 내 제자들은 두 나리가 반짝반짝해서 꿈꾸는 자로 살아야 돼. 그 비전과 꿈이 표어가 현실이 되려는 오늘의 노력과 헌신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할 건데, 다니엘, 내가 인생들에게 꼭 하는 얘기,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너 이거 해야 할 일이야? 하고 싶은 일이야? 물어본다. 왜냐하면 오늘 네 나이 때, 이 청춘의 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50대, 60대 어른이 되면 네가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살아가야 돼. 그것도 너 혼자가 아니라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기 싫은 일을 먹고 살기에 꾸역꾸역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어. 너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제 인생도 아니야.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요. 거의 모든 선택과 결정, 지금 저한테 오는 모든 선택과 결정권이 거의 다 저한테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목회도 마찬가지야. 주의 종들이여, 제발 내 설교만 카피하지 말고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목회, 내 취향에 맞는 목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길 바라고, 맡기신 영혼에게 눈물 뿌려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기는 사역을 시작할지어다. 그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레를 사용해야 효율적이고 훨씬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목회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편리함과 막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어깨를 직접 내어드려 짊어져야 할 사명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편리함으로도 대체하면 안 되는, 직접 친히 내 어깨에 내어드려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예배, 기도, 전도, 영혼을 섬기고 살피는 일들, 이런 건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편리함의 수레를 찾으면 안 되고 직접 내 땀과 눈물, 내 삶과 시간 들여 오늘도 해야 할, 매야 할, 이런 내 어깨 내어드려야 할 우리 구하자손의 멋진 직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독스럽게 이상하게 나만 독박 쓰는 것 같고, 아, 오늘 말씀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에 경건치 않은 단어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독박 알아요? 독박? 독박 쓰는 것 같고 부담스럽지만 이상하게 나에게만, 내 어깨에만 얹혀지고 메어진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주신 고아자손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성교회를, 우리 교구를, 우리 기관을 특별히 더 신뢰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저렇게 편하게 놀러 다니고 맨날 휴가 다 챙겨 먹고 저렇게 사는 목사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나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여러분, 어떤 때 좀 부담스럽고, 나는 쉴 팔자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많고만 어깨 중에 내 어깨를 원하시지? 부담스럽고 거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야, 내가 구하시구나.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실은 여러분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 내려오는 도중에 제가 내려오는 차 안에서 지금 설교 온 거를 다 쓴 거예요.

내가 구하시구나. 나는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과 주권으로 일을 맡겨주시고 내 어깨 쓰신다는데, 자격 없는 내 어깨 좀 내어달라는데, 그게 뭐 억울함이야? 그건 특별함이야. 그건 차별이 아니야. 그건 구별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 안드레 우리 함께 저와 어깨 내어드리고 함께 그 비전 짊어지고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내어 서로 내 어깨를 내어드리겠노라 나오신다면 전 충분히 걷더니 우리 교회 이 짊어질 이 사명과 비전 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고아자손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막을 지어 봉헌한 그 창립 기념일에 이제 그것에 맞춤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원적으로 들었고, 그것을 분배하고 배분하는 이 작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영적 원리들을 좀 찾아보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 탁 꽂힌 그 하나의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눈물도 흘리시고 있고 어떤 분들이 은혜 받은 모습으로 계신데 그거예요.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럼 그 은혜 잘 간직해서 오늘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며,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교회한테는 왜 자꾸 이렇게, 저는 막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이동 중에도 좀 쉴 수가 없어요. 학교 일이며 선교국의 선교사들 뭐 이렇게 이름 많은지, 왜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아파. 선교사들 어떤 분이 이가 빠졌다,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렸다, 어떤 분들은 뭐 계속 차가 필요하다, 뭐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또 걷다 신학교 일까지 오늘도 막 보고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이 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초청장이었고 행복과 기쁨의 초대장, 원록사님을 설교하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부담 주냐고, 옛다 하면서 개똥 탄 거 노후자금 던지더니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건 여러분 진짜 그 부담감 속에서 들여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바치고 드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의 신뢰에서 막 그 담대함은 이건 표현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분도 막 괴성을 지르며 울었던 게 인간의 어떤 형용사로 부사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메어진 어떤 사명의 짐이 좀 무겁습니까? 버겁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며 억울한 게 아니라 특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억울함이 아니라 특별함입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믿어주시는 교회이므로 그에 합당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전진합시다!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 예술단의 연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0: 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문득 나의 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일상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드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금 생기를 얻고 깊어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썸머 스페셜에서 이제 원래대로 성가산책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현대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하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이런 유의 노래,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성가산 책에서는 현대 성가를 합창, 독창으로 부르는 곡이나 편곡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먼저 손경민의 은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노래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테너 국윤종의 노래입니다.

손경민의 은혜, 테너 구균종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현대성가는 손경민의 또 곡인데요. 여정이라는 노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연주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사로 되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나영입니다.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로 3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상열 작곡, 홍지열 편곡, 그리고 이 편곡을 이중대가 합창으로 다시 편곡을 했습니다. 박신하 콰이어의 노래고요. 독중독창은 김수환인데요. 혹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박신화 과여, 속독창은 김수환입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박신아 콰이어, 곡중 독창은 김수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성가입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노래인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김정범의 독창과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이 곡도 너무 와닿는 곡이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선거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대선거 CCM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안산시립상단과 곡중독창의 김정범이었습니다. 또 다른 곡인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이율구 곡인데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정혜욱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정혜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김은아 작사 작곡, 김재훈의 편곡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음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곡 녹음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곡입니다. 박신옥하이어고요. 곡중독창의 김수환과 나소영입니다. 가사 좀 불러드리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독창의 김수환과 나소영, 박신아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 항해자입니다. 이 곡은 조용준의 곡인데요. 조용준 씨도 참 은혜스러운 곡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와 같이 폭풍우가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오. 난 의지합니다. 이런 거사입니다. 서울대 찬양선교단입니다.

조용준 곡 항해자, 서울대 찬양선교단이었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은의 은혜 아니면입니다. 이 곡은 원래부터 합창성가로 작곡된 곡인데 곡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냥 일반 회중들도 부르는 현대성가가 됐는데요. 가사 불러드리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내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주 유명하고 좋은 가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윤학원 코레르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조성은 곡, 윤학원 코랄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복음성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곡들이 많죠. 정의를 내리자면 찬송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고요. 복음성가는 복음 전파와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노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구분을 크게 하지 않고 모두 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대도 찬양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첫 번째 곡은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소프라노 전주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 믿음 더 굳세라 바리톤 전기홍과 볼쇼이 합창단입니다. 8월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며 가을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지난번 입추 이야기를 나눈 뒤로 갑자기 아침 저녁이 선선해져서 정말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요. 웬걸요? 이번 주는 다시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옷을 꺼내야 하나 싶었더니 다시 반팔을 찾게 되는 요즘 날씨. 또 다음 주부터는 선선한 기운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가을이 오는 걸까요? 정말 제대로 된 반전이죠? 그러다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참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겁이 많던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고, 말주변이 없다던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범하고 부족한 시간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시간도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도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반전이 아닐까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실패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마저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한 장면도 하나님 손에서는 이미 멋진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반전을 기대하며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락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내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름의 열기와 에어컨 아래 시원한 그늘을 표현한 듯한 반전의 작품이 있어 협주곡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실내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굴다의 첼로와 관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여러분, 여름 한가운데 서 있을 때면 마치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열기, 몸과 마음이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소개할 곡은 바로 그 뜨거움과 시원한 반전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 프리드리히 굴다의 첼로 협주곡 1악장입니다. 이 곡의 시작은 마치 달아오른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 선 듯 강렬하고 거친 리듬이 한껏 몰아칩니다. 첼로와 관악기가 쏟아내는 에너지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처럼 숨막히는 공기를 연상케 하고, 여기에 드럼 세트까지 더해져 마치 무대 위를 가득 채운 록 콘서트의 열기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이 곡에는 예상치 못한 섬세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거친 리듬 사이사이 문득 나타나는 부드러운 선율, 너무나도 우아한 미뉴에트 선율이 마치 한여름에 갑자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처럼, 혹은 에어컨 아래에서 땀을 식히는 듯한 고요한 심표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며시 식혀줍니다. 굴다는 평소에도 클래식과 재즈, 즉흥 연주를 자유롭게 넘나든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협주곡에서도 블루스와 록, 폴카와 미뉴에트 등 서로 다른 색채의 음악을 하나로 엮어 다음 순간 어떤 음악이 펼쳐질지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만들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눈에는 그저 힘들고 답답한 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굴다의 첼로 협주곡을 통해 뜨거움 뒤에 찾아오는 시원함,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펼쳐지는 반전의 묘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첼로 협주곡 1악장 계속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어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그늘 아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반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이 찬양의 가사가 또 다르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반전은 내가 꼭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내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시간까지도 새롭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사 읽어드리고 클라리넷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비가 오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길래 여름이 이제 끝이 나나 보다 했는데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도 다음 주면 9월이고 곧 추석이니 이 더위도 이제 곧 물러가겠지요. 사랑하시는 주님, 며칠 전 딸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

하니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해야 했을 때였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밤잠을 자지 않고 연습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텐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만약 그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주변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요셉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을 바라버린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일하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그때는 그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딸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 그 일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일이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가끔 참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더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던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의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내가 흘렸던 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내가 아파봤기에 누군가의 아픔 곁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하나님의 반전은 모든 아픔을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조차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했던 일이 선했던 것도, 요셉의 고난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까지 사용하셔서 상처받았던 요셉을 결국 상처 준 사람까지 품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울게 했던 눈물의 시간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고,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이 누군가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써내려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고 눈물로 지나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고 계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보고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시고 부족함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저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반전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선택적이어서 힘들었던 일은 오래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워 후대에까지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돌을 가져와 세우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기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날의 놀라운 은혜를 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두 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서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어제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수많은 열두 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노인팅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4장을 묵상해보면 열두 돌을 세운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열두 돌은 말이 없지만 질문을 만들어내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부모의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사람에게 들려줄 때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열두 돌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붙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다시 일어섰거나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았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고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삶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은 한때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곳에서 가져온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장애물이 오늘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묻고 싶은 순간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저와 여러분의 열두 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은혜만 구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삶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요술길 마지막 찬양곡으로 저의 목소리로 나의 나된 것은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애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슐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더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진 애슐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모든 시도를 그만두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순종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의 구국공신, 큰 용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단 사실인데요. 그는 그 병으로 인해 떳떳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온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크게 노했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장군이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치유에 대해 믿고 무장해제를 한 채 요단강에 들어갔고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를 원해 무장해제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치유를 받게 됐는데요.

아만 장군처럼 세상 전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납작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인데요.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니뇨라는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강수량만큼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이 척박한 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꽃들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가 내린다면 메마른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오해나 고의적인 모욕 때문에 가족 간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떠날 수 있고 죽음이 엄습해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친구 예수님은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붙어 계실 겁니다. 북적대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세상 혼자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껏 즐기고

만족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절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팔에 누울 때 꼭 안아주세요.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클리셰는 활자를 끼워 넣는 인쇄판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판에 박은 말은 진부한 표현이란 뜻인데요. 하지만 판에 박힌 듯이 뻔한 클리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클리셰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루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슬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슬은 우리가 늘 숨쉬는 평범한 공기 속의 수분이 날마다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이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이 클리셰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텐데요. 이 클리셰 같은 일상 가운데 클리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클리셰 같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11편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피해도 적군들이 자신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살피시고 의인을 지켜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했던 다윗처럼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며 그분께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띄워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나는 편히 쉬고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루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조수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써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띄워드리는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홍재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좇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좋은 씨앗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아멘.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는 하나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훗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마음의 깊은 한숨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좋아하실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를 많은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신문사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서 노벨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자가 잠들다 라는 섬뜩한 부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사를 마주한 노벨은 자신이 누린 막대한 부와 권세가 오직 파괴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깊이 전율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서 인류의 평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노벨상을 제정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결코 나 혼자 취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기적으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일의 세상의 빛, 신은영의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들, 자기 밑에 종들을 막 때리고 불성실과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미련한 청지기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곁에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미련한 청지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두 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바로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장사해서 남김없이 이웃과 주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돈을 땅에 깊이 파묻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무것도 나누거나 수고하지 않은 것을 책망받으면서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죠.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지식, 권세, 달란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취하고 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이웃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좀 써라 하고 주신 은혜의 도구,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분량대로 반드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잠언의 현자 중에 아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독특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인간은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줄 착각을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마시고 나 혼자 취하면서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지 않은 종 역시 주인이 더디 온다는 핑계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것이죠. 권력인 줄 알고. 혹시 우리가 그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쾌락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과 또 힘든 그 이웃들에게 나누며 겸손히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며 주님 뜻대로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로비던스 월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권세와 물질, 부귀를 다 허락받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려주는데 가난한 사람의 온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암소마저 뺏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이기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수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힘없는 이웃을 짓밟거나 혼자 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약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이웃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권세와 자원들과 어떤 소유, 그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왕국을 세워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워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하신 위탁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복음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기장이의 마음이 상한 자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 기장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간에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부자는 속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면서 혼자만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이웃과 나누거나 또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짓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은 내 이름으로 된 곡간을 가득 채우고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언덕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우편 지배원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10년이 넘게 같은 길을 다니며 편지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이사이 비어있는 황량한 들판을 보고는 야, 10년째 이 황량한 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의 인생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이 들판을 바꾼다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한이 다니는 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꽃이 피고 지면서 황량한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았고요. 이 꽃을 보며 요한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꽃씨를 뿌리는 요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기 시작했고요. 마을은 몇 년 사이 온 천지에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꽃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남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남들에게도 그렇겠죠. 날 변화시킨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듯 삶을 통해 그 씨앗을 이웃과 뿌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천국의 씨앗 배주은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그냥 길가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황량한 들판이 아름답게 꽃으로 수놓은 거를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뭐 상상해 보세요. 아, 이 꽃의 향기가. 그죠? 아,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과 이 꿈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이 길을 따라 뿌린 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희망을 심었고요. 비전을 심었고요. 미래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도전을 받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이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워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분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물 받은 거를 몇 년째 키워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의 지인들의 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신경 쓰고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받았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황량한 마음의 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 언제나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이 가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겠죠. 그 사랑의 고백을 저도 이 찬양에 실어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심쿵 하셨나요? 아, 정말 흐뭇해지는, 뭐랄까요?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죠? 제가 꽃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찬양들 이어드렸습니다. 선곡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꽃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내가 거두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구독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위타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을 만나죠.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후회하는 밤이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평안을 놓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보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0: 좋은 영의 때가 되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윤진의 내 삶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1: 주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Come Just As You Ar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성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윌슨의 My Jesus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편안한 잠을 주무시나요? 아마 이 시간에 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에 뭐 깊이 들지도 못하고 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요. 또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도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내 걱정, 근심,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사항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또 응원의 메시지에 기도와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함께 또 품어주셔도 좋겠습니다.

0: 박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많이 헌신해 왔지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시대의 일꾼이 될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기도와 헌신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철야예배 때 간증으로 나눈 탈북민 김소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김소연 자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정착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구나라고 지나치지 말고요.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뒤에 이런 큰 선물이 있고 이런 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미 공급으로 나라에서 배급이 지연되지 않다 보니까 네, 나라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딸이 태어났다고 옆집은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 쪽에서 지내다가 10살이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쌀 한 숟가락이 귀한 시기였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다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촌 언니가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습니다. 쭉 데리고 갔는데 철길 끝에 가니까 북한은 또 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두캄캄한 그 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박는 거예요. 뺨을 치는데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때립니까? 모르니? 또 한 대 맞고. 왜 때립니까?

보니까 모르니 발로 밟아놓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휘둘기며 휘둘리는 채로 그 철길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발로 툭툭 치겠다 밥 먹을 때 그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항상 밥 먹을 때 툭툭 치면 바로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던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가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바람에 언니가 때릴 것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마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떼고 밥하고 가마치 누룽지를 손에다 꾹꾹 주물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11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살아나오려면요. 친척들이 면회를 와서 영양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매일 준다는 것은 옥수수 가루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소금도 없고요. 야채도 안 들어간 그런 죽을 줍니다. 그거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11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근데 변기가 막히면 제가 그랬다고 저한테 다 손을 돌립니다. 감옥 안에는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있는 곳이란 건 제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을 주물러서 뚫기 시작했어요. 팔꿈까지 넣으니까 뚫리더라고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똥을 뚫는 담당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팔이 썩지 않고 똥독이 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옥을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옥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굴에서 십자가가 터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아프고 하는데 갈 곳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뇌 교육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중

주제에 어디서 납작을 쳐들고 다니냐고. 그냥 부모님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가고자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나 또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삼시세끼 배불리 먹자고 선택한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팔매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죽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을 해보자. 중국에 도착하니까 그토록 미워했고 또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지붕이 뻥뻥 구멍난 그런 집에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13살이 되는 해에 근처에 있는 헤어샵에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나를 일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3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됐고요. 이 죄인은 은인들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내가 굶주림을 겪고 있었던가를 싹다 까먹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오픈을 했고요. 한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도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마작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명품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시계를 찾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가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산을 거쳐서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랬는데 두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비행기표를 바로 떼서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명품 두 캐리어를 들고 제주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국정원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못생긴 저희 엄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짜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연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백악관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 머리 수리가 캐나다 기러기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서며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일리NK 보도입니다. 북한 신의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취약한 배수시설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NK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으로 지방도시에도 현대적인 편의 오락시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들이 서울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일부 학교에 총격범을 찾아 후추제를 발사하고 직접 충돌에 제압할 수 있는 방어 드론이 배치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약 400톤에 달하는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위해 1,800명이 밧줄로 직접 끌어 이틀 동안 2m 넘게 이동시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 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으로 기준 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물가 불안이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고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반면 가계 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으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경 대응인데요. 백악관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수리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큰 캐나다 기러기를 빙판 위에서 제압하는 사진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문제의 원인은 캐나다에 있다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대외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대만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의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으로 집계도 했는데요.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도 1,2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가속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시료 관세율은 23.2%인 반면 베트남산 제품은 6.5%에 그쳤습니다. 이런 관세 격차에 애플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중소업체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먼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취약한 배수시설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신의주에는 379mm의 비가 내렸고 구성에는 408mm가 쏟아지는 등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신의주 수문동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상당수 단층 주택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수해 때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가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과 살림살이가 며칠째 물에 잠기면서 당장에 먹고 자는 문제뿐 아니라 물이 빠진 뒤 생활 터전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에는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안남도 등 지방도시에도 맥주집과 찻집, 고급식당,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과 당구장, 노래방, 전자오락관 등 문화오락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나 볼수 있었던 현대적인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겨나면서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를 쓸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돈을 쓰며 시설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식당과 즐길 거리가 늘어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있는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 발전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7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 7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 급증했고, 지난 4월 이후 넉달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카드 소비액도 6조 6,8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7% 늘어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소비 분야도 쇼핑뿐 아니라 의료와 웰니스, 식음료, 숙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료와 미식, 뷰티, 야간 관광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은 미국에서 총격범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하는 이른바 방어 드론이 일부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산 드론 업체가 개발한 캠퍼스 가디언 엔젤은 교사가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전용 앱으로 신호를 보내면 교내 충전소에서 출동해 시속 최대 80km로 이동하며 15초 안에 총격범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잠긴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총격범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강한 조명으로 주위를 분산시키고 후추 스프레이와 비슷한 자극성 물질인 후추제를 발사합니다.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총격범의 몸을 향해 직접 돌진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업체가 제시한 목표는 신고부터 총격범을 무력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3개 학교와 조지아주 5개 학교에 관련 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

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 보안 산업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약 4조에서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추 젤이나 드론의 충돌로 학생이 다칠 가능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우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대응 기술보다 총기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방어 드론의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무게가 약 400톤에 달하는 성의 천수각을 시민들이 밧줄로 직접 끌어옮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공원에서는 약 1,800명이 참여해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이틀 동안 모두 2.22m 이동시켰습니다. 히로사키성 천수각은 일본에 현존하는 12개 천수각 가운데 하나이자 도호쿠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천수각으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물 이동 방식인 히키야가 사용됐습니다. 공원 측이 천수각 아래에 미리 레일을 설치한 뒤 참가자들이 약 80명씩 팀을 이뤄 30m 길이의 밧줄을 잡고 천수각을 끌었는데요. 히로사키성은 성벽 보수를 위해 지난 2015년 원래 자리에서 약 78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으며 보수가 끝나면서 1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모두 약 4,100명이 참여해 천수각을 약 5m 직접 옮기고 나머지 약 73m는 기계를 이용해 연내 원래 자리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대규모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일반 관람은 2033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전 23도, 서울과 인천 22도, 춘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0도, 서울과 인천, 춘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의 날씨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주 24도, 광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부산 25도, 대구 23도, 낮 최고 기온은 부산 31도, 대구 30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하늘도 흐리면서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개성 20도, 신의주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평양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 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1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북방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5432 성도님도 그렇고요. 2207 성도님도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다면서 출석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자들 청취 소감과 은혜 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

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구

주 없이 살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고향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실 때 한 서너 명이 같이 건너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중국 땅에 그렇게 같이 도착하셔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브로커 통해서 바로 가게 되면 결혼을 중매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하는데 목사님을 바로 뵙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와서 말 한마디 모르니까 이제 브로커가 저희들을 다 팔아넘기면서 이제 다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서식도 없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팔리우고 또 팔리우고 정녕 그 브로커들이 해주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북향민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도망을 네. 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을 치고 해도 사실 사람이 그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1: 신분증도 없는 상황이셨고
0: 그렇죠.
1: 그리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요.
0: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는 우리 북한에다가만 돈을 보내면은 네.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사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보내서 보낼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의 집이 뭐 부자가 돼서 돈을 보내줄 형편도 아니고 정말 어렵거나 거기서도 이제 대상자를 거르지 못할 분들하고 이제 그 강제 결혼이 이제 이행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온 것도 이제 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도 근본 내가 이 일생을 맡기고 살 형편도 못 되고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얻어가도 못하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좀 이 북한 분들한테 또 속인 것도 막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돈을 일전도 못 받고 다 털리고 나온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 하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다

0: 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정말 제가 부족한 거 제가 하지 못할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진짜 말씀과 찬양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1: 그때 들으셨던 복음 성가를 우리 지금 북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 복음 성가를 때 너무 또 오래 전에 저기 하던 것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 이 곡조인데 이제 제가 가사를 좀 죄송합니다.
1: 하나님을 예.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는 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너무나 간절할 때 어떻게 예.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0: 맞습니다.
1: 울부짖으면 된다.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찬양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예, 정말 그 정말 눈물로 그냥 일하면서 하루 종일 예 그거 그 보험성가에 꽂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 그렇게 중국에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새벽부터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 6년은 그 유리방학하면서 있고 또 네. 6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온 겁니다. 아,
1: 또 오시기로 결단하시기까지도 중국에서 그렇게 정착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무리 이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상황에서 뭔가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당연하죠.
1: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기까지 결심하셨어요?
0: 아, 그 이제 잠언 16절 9절 말씀에도 있지만 네. 우리 사람이 길을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 네. 말씀이 정말 아 저는 이제 기도는 근데 크게 한 거죠. 이제 우리 성현 목사님이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는 아주 크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도 없는데도 제가 이제 이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제 함께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도 뭐 이제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매지 아주 크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와. 기도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1: 내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 예.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요.
0: 예.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네.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정이 아주 이제 다 얼음장처럼 붙어 있던 게 그게 녹아내리면서 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고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중국 공안에서 북향민들을 데려가고 막 이제 감옥에 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고 매일 밤에 자지 못하고 지금 그 공안에 가면은 어떻게 응?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그분도 전도가 되고 저도 진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갈등으로 살았거든요. 네.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중국 이제 수이중이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벗어 못 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벗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고 뭐 이제 회의를 하고 계속 선도장 찍고 교회 나가시고 한 달 동안 지금 다 갇히고 막 이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막

0: 그러는 조건에서 저도 이제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뭘할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들 보면서 치아계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저런 교회 강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실제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데리고 가자니 그 험한 길, 그 국경을 넘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는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찾고 저는 이렇게 작은 일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예 깨닫는 귀중한 시간도 갖게 하시고 올수 있는 그 이제 수많은 이제 나만의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아멘. 정말 막혀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 굳어있는 듯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0: 아멘.
1: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했을 때 지금 이곳까지 온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곳에 오신 지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 이야기, 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고여 있는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힘껏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끝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 더위에 몸이 많이 지치기는 하였으나 주님, 이 8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은혜의 아침이에요.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죠. 수많은 웅덩이를 견뎌온 나날을 돌아볼수록 그때마다 나를 업고 건너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전 우주와 복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27절,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그 가운데 성읍 아래쪽에 있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파. 요 다섯 지파의 분배한 땅. 근데 요 다섯 지파들을 보면 이제 큰 지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다섯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0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그 가운데 있는 그다음 그림 보여 주시면 이 성소 밑에 있는 이 성읍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상적인 성읍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 이제 밑에 보면은 4,500척씩 됐습니다. 아래 4,500, 위에 4,500. 그래서 4,500, 4,500, 4,500, 4,500. 4,500을 더하면 9,000이고, 9,000이 둘이 되면 18,000이죠. 그래서 총, 정사각형의 이 길이가 18,000척이다. 사방의 합계가 35절에 보면, 그리고

요사는 이 마지막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 지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을 한번 보시죠. 이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여기 그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돼 있는데, 그 베냐민 쪽에 별표가 돼서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어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게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시대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도 아래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니면 베냐민 땅에 있는지, 유다 땅에 있는지 베냐민 땅에 있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성전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땅 자체는 여기 보시면 유다 바로 위에 이제 단 블레셋과 연접해 있는 작은 땅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은, 물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했지만 어떤 자부심이냐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이 있었던 그 지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적인 땅의 분배에서는, 이제 다시 그 전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땅 자체가 좌우로 넓게 바다를 연접한 것부터 요단 골짜기까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성전 아래 쫙 연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누구의 몫이냐, 시므온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열두지파 땅 분배 가운데 시므온은 어디 안에 있냐면 유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시므온, 그죠? 유다 땅 아래 경계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의 땅 기업이 어디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므온은 더부살이 하던 지파였던 거예요. 그 안에 쑥 껴가지고 새빵살이 하듯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부살이가 아니라 너의 독립적인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도 바다로부터 계곡까지 허락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사갈, 스불론의 경계를 한번 보시면요. 다시 지도를. 예. 이사갈, 스불론은 저 북쪽에 보시면, 예. 그,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바로 위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왼쪽으로 아셀, 그 위에 납달리가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 이게 다 어디냐? 끼어 있습니다. 바다를 못 보고. 그리고 이 이사갈, 스불론 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흑암의 땅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스불론 납달리, 여기를 다 이방의 갈릴리, 또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이 나중에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었던 땅이 되고, 이 이사갈과 스불론의 뭐 새로 이제 분배된 땅 지도를 보시면 여기도 아주 당당하게 끼어 있는 땅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에 이사갈, 스불론 이 사해 쪽을 연접해서 보고 쭉 해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제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제일 아래 갓이 있다. 제일 아래 갓이 있는데요. 갓 땅도 원래 열두 지파 땅으로 보시면 열두 지파 땅에는 이 갓이 저 오른쪽 요단 동편에 르우벤 바로 위에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언약의 땅 밖에서 있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실 때는 이 갓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언약의 땅 안으로 쑥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밖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나의 언약 안으로 내가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서고 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확정하시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땅들은 너희가 어떤 뭐 할 땅이냐? 제비 뽑아 나누어 줄 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비 뽑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 우리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 전통에서로부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제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요나가 나는 모른다 하다가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잔 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바다에 빠져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뭐다? 제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심으로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인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저 땅이 탐나는데요. 저 땅이 탐나는데요. 이거 말고 저 땅은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드러내고 나서 30절에 가면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출입구, 이 성읍은 어디냐 하면 그 레위인들이 이제 사역을 했던 이 거룩한 이 성소, 성전 아래 있는 거룩한 성읍을 말하는데 이 성읍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세 개씩 달려 있습니다. 문이 세 개씩. 우리 31절에 보면 북쪽으로는 르우벤, 유다, 레위. 32절에 동쪽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그다음 33절에 남쪽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34절에 서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열두지파가 드러나줄 수 있는 열두지파의 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32절에 보시면 이 문 중에 요셉,

요셉문이 있습니다. 요셉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실 때 다시 땅으로 가시면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분배하실 그 땅에는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죠. 여기 보시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뭐냐? 요셉 지파거든요, 원래. 근데 이 땅을 드나들 때는 열두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요셉 지파의 문을 주시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안에 그 31절에 보시면 여기에 누구의 문이 있냐면 레위 문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열두 지파 땅에는 레위가 없죠. 레위는 어디 있냐? 한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네 땅들이 분배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레위까지 하면 열두 지파가 아니라 열세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열세 지파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성문은 이스라엘 열두를 상징하는 열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요셉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레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성읍을 드나들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일상과 거룩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제 레위 족속들인데 왜냐면은 레위인의 직분을 맡을 때는 가서 성전을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오고 근데 거기서만 살아가 아니라 이 오가는 통로 또 모든 열두 지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의 열두 문은 모든 백성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게 있죠. 바로 이 에스겔 4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종족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열두 문은 하나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다니는 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두 지파의 문, 이 성읍은 결국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영광을 드리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방의 합계가 18,000척, 이게 핵심은 뭐냐? 정사각형의 모양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로 가면 이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로 바뀌죠. 가로 1만 2천 스타디온, 세로 1만 2천 스타디온, 높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라는 건 뭐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이곳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 성읍의 이름을 그날 후로는 뭐라 그러니까 35절에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맨 끝에 나나주에 보면은 이 삼마라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나나주 1번에 보면 1231쪽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11장 23절 보시면 에스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로요? 동쪽 산. 동쪽은 뭡니까? 출구거든요. 출구. 출입구. 여기서부터 이제 영광이 떠나가게 됐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 성읍으로 다시 머무는데 이 성읍은 이전과 똑같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방이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0: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과. 근데 왜 영원히 함께하실 수 없었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죄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거할 지역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살아가며 누릴 경작지와 더불어 성읍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이 가슴 벅찬 약속이 이 아침 8월의 끝날을 은혜로 보내게 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전하는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삶의 힘을 얻었던 8월을 은혜로 보내며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들 이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늘 높은 9월이 오고 우리의 영성도 예배와 함께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샬롬.

성경 중에 잠언서는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죄의 자녀들과 구별된 행동과 모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껏 욕심대로 절제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구별되이 해줄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눈이 어두워져서 읽지 못할 때까지 날마다 숨쉬듯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39장, 새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고자 하고 성실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삶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즉, 아는 것과 실생활은 다르다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로마서 7장 15절에 탄식합니다.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생활로까지 이어지도록 늘 주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85장,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반대로 사탄의 성품은 거짓과 불성실이며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중 사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이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을 때 사탄은 자신을 쫓아오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고 욕심과 탐욕을 마음에 넣고 나쁜 것을 추구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사탄에게 속거나 끌려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해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다짐해야겠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평안하고 행복한 8월의 마지막 날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8월 3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8월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올여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폭염으로 폭우로 힘들었지요. 우리는 보통 1년 12달 중에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분류합니다. 이제 오늘로 8월을 마감하며 여름은 끝난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2026년의 여름을 매듭지면서 새 계절을 보내는 마음이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 그리고 당장 맞이할 가을이란 계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람들은 모두 세 권의 자서전을 쓴다고 해요. 한 권은 과거, 두 번째 책은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미래라고 하죠. 이 세 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편이겠지요. 현재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8월 31일에 갖는 공허감, 상실감 빨리 과거로 보내시고요. 오늘을, 현재 편을 성실하게 주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써나가며 새달 9월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남자가 먼 여행을 떠나는 길에 아주 예쁜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조약돌을 가득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양손에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반짝이는 사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조약돌을 모두 버리고 사금으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주 많이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고향에서는 아주 귀한 값에 팔리는 보석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가방에 챙긴 짐까지 비운 뒤 보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보석을 모두 팔아 부자가 돼야지. 무거운 보석을 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남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자가 챙긴 보석은 그 지역에서는 너무 흔해 돌멩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인생은 버리고 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손과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자리하도록 나쁜 것을 버리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호산나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

0: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장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 단절 또는 대화 불통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시대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싶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의 정서와 의도를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앞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묵묵히 좋은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 성숙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면 아름다운 말과 표정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김질하고 적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첫째, 말씀을 새김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된 삶,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소화하듯 들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면화하는 삶을 뜻해요. 큐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낙타나 토끼처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요. 머리로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은혜도 받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며 사는 무력한 신앙이지요. 반대로 8절에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겉모습은 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말씀 묵상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는 절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꺼내어 또 씹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은 잘 듣고 은혜도 받는데 구별된 행실이 없는 낙타 같진 않나요? 겉모습은 거룩한 직분자이면서 정작 큐티도 안 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새김질하여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둘째, 죄와 사망의 문화를 거스르고 생명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비늘은 외부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며 지느러미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성도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행이라는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차게 저어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오르고 거룩의 비늘로 죄악의 침투를 막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다 음란과 쾌락을 조차 돈을 향해 흘러갈 때 나 혼자서라도 생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들이 기록되지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은 썩은 시체를 파먹거나 다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데에는 죽음과 파괴, 잔인함의 속성을 멀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남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는 말을 즐기거나 잔인한 세상 미디어를 탐닉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정한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안이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고 해요. 염소를 먹는 건 무방한데 그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 그 저주로 새끼를 요리하는 건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각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두 번이나 나올 만큼 거듭 강조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생명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없나요?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며 잘못된 과정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진 않나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술을 마셔서 부끄러웠지만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년 전 새해 첫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지요. 다음날 아침 소그룹 리더가 되자마자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 자괴감이 들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한동안 직장이나 외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소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맡으니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탄산음료를 마셨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시다 급기야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꼭 술을 안 마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여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까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행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하지요. 거센 세상의 파도를 믿음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풍속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새김질도 없고 십자가에 갈라진 행실도 없는 위선자 같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0: 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물어뜯고 정죄하며 죽이는 맹금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떨어져 세상 죄악의 탕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며 비교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질서를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증한 양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류를 이루는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딜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딜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

쓰레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리치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히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이야 말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것이 BC 931년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섰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시작하였고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 전왕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의 20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방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꽤 많은데 초대 북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아들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바사의 반란에 의해서 그게 돼서 피살되어 죽어버리고 바사가 3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3대째 벌써 또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사 3대 왕, 그 이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 왕 역시 2년 동안 재위했고 바사는 24년이었습니다. 엘라, 4대 왕 엘라도 2년 뒤에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전차 부대장 시머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두 번째 왕조, 바사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벌써 5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머리가 이 5대 왕이었는데 시머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가운데서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머리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군관 오머리에 의해서 그가 피살되고 왕조에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오머리가 6대 왕이 됩니다. 아까 아합이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머리고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겁니다. 오머리는 1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

나라로 옮겼습니다. 외교 정책을 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 땅,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 오머리의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오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므로 얼마나 영토가 컸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오머리도 12년 재위하고 그 이후에 아합,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의 두 아들이 왕조를 했지만 이 오머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이은 왕조, 제5대 왕조, 제6대 왕조, 제7대 왕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아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놀랍습니다. 931년 BC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왕조가 있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멸망됩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왕조는 몇 번 바뀌었다고요?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방 유다는. 이로부터 135년 뒤 586년 BC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는 왕조의 전체 길이가 34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대, 210년에 7개의 왕조가 있었고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세웠던 유다 왕국은 345년 동안 단 한 개 왕조만 계속돼요. 아들 이렇게 해서 20명의 20대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20대까지 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전능했습니다. 아합 왕, 7대 왕입니다. 이 7대 왕, 아합 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가장 잘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세벨이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아합이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에 제일 열을 올렸고 제일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긴 했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돈, 여러분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그대로 도입해 왔습니다. 아합이 함께 해왔던 겁니다. 국가 종교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성경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함의 탁월함을 나타냈던, 말이 안 되지만 정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친조상은 아니지만 왕조로 따지면 그 앞전 최초의 왕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이 참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있고 전부 다 나쁜 짓만, 우상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세벨의 자기 와이프, 왕비가 섬기던 나라의 신들까지 다 도입해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 때 있었던 저 유명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장으로 따지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로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모두 합하면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얘기가 성경에 무려 16장이나. 근데 악한 왕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였을까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두고 말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하기까지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마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아합이 말하기 전에는,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비 내린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합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왕조 내에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어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우상 전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가장 앞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살려두었는데 오바댜는 100명을 숨겼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요. 굴 속에 숨겨놓고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에. 그리고 뭐죠? 떡을 갖다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아합은, 사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로, 국내 대신으로, 요사의 말로 장관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내가에 어디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꼴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혹시 풀 나는 데 있으면 그 풀이 있어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모두 잃어버릴 왕실

시대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칭성들을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6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바댜가 따로, 왕은 따로 가고 오바댜 따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깜짝 놀라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가? 엘리야를 왜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왜 찾았을까요? 다시 만나면 혹시 비를 얻을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만약 왕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왕이 당신 만난다고 왔다가 당신 없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아,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복상의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좀 내기를 합시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신이 응답하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영적 전투가 열에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400명 450명 8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해질 때 소제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소제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고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영어 단어 단 53 단어의 짧은 일명 명진학파에서는 엑기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12동이 물 저 주변에 판 그 물 도랑에까지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모두를 이스라엘 골짜기 가서 다 쳐주겠습니다. 엄청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여봐도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를 850명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19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신 한 사람을 보내 신부름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을 그렇게 갖게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납니다. 이상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요. 18장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라. 네가 다시 말하기 전에 비 안 온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리

위로 지납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라버려요. 시내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리시네까 여기 더 이상 있지 마라. 사르밧으로 가라.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가서 누구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요. 불러서 나 떡 하나 먹고 싶으니까 떡을 하나 가져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나무 주워다가 우리 집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가루를,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굳이 떡 한 덩이를 내게 먼저 가져래. 네가 만들어 먹기 전에 그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저는요, 정말 저는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 안 듣는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 목사야, 너네 교회 과부 모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네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다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니 하늘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놀라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르르. 어디에 속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국경을 넘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살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디프레스와 얼마나 심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이걸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저분에, 야, 저분만큼 믿음 좋은,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막 역사, 그때 그 역사도 그분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던 그가 어떤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어디 딴 데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 누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실은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예,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진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

0: 어루만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그때 어루만지세요. 6절 계속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기는 먹었지만 아니야 또 그냥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어요. 또 하나님 어루만지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모르면서 내 남편도 나를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내 아내도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업도 누구도 안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여 어루만져주세요. 이랜다고 맞은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님 이제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영적 디프레스 속에 침체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고 성경 그러잖아요. 어루만지고 다시 어루만지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루만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이 어루만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막 엄마들이 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기 안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회중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면 주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주여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안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죠. 엘리야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도 침을 뱉어 흙을 겨 눈에 바르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그

0: 복음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1: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2: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3: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16년 8월 3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뒷받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일, 뒷받침 또는 그런 사람, 뒷받침. 우리에게도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죠.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학업 수준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뒷받침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필요한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이 기도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에 한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기도로 체험한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흘린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확신 있게 정말 결정해봤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평생 한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며칠 동안, 아니 어제 하루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기도의 뒷받침이 없는 사역,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서 잠시 빛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오래 탈 수 없다. 혼자 서 있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기도의 뿌리로 서로 연결된 나무들은 어떤 폭풍도 견뎌낸다. 맞습니다. 기도가 뒷받침 되었던 8월, 우리는 또 기도가 더 필요한 9월을 맞이하게 되고요.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 또 9월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죠. 피디님, 아니 이렇게 바쁜데 뭘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아침 8월의 마지막 날,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9월이 내일 다가온다. 기도의 뒷받침이 정말 필요한 아침이다. 기도하고 싶은 아침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기도는 결코 공중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그 숨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뭐 행사, 중요한 일들, 특별히 방송사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어떤 행사 전에 무조건 기도의 카톡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막 넣어요. 네, 기도해 주더라고. 잘 연락 안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느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셨다 이게 느껴져요. 정말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올해 여러 행사들이 있고요. 또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그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비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시편 118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8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9월 1일 내일도 벌써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뭔가 9월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하루의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복된 좋은 아침 많은 분들이 벌써 마음이 벌써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오프닝 신청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6998님도 오늘 이 오프닝 말씀을 들으니 기도가 나의 뒷받침임을 그리고 더 와닿게 된다라고요. 259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벽 3시면 깨워주십니다. 저는 새벽 3시가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의 교제죠 라고요. 우리 4868님, 이석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오늘 기도의 오프닝 전해드리고요. 그냥 뭐 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잘 살았다. 아이고 벌써 9월이네. 8월 벌써 간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훌쩍 시간이 지났지? 또 9월이네. 9월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보내십시오. 자, 함께 찬송하며 고백할 텐데 어깨를 좀 펴시고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우리 독서에 대한 영상 정말 귀했는데요.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인간 수업은 인간. 자, 오늘 아침의 쉼표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복된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계시죠? 8월 31일 월요일 참 좋은 아침,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 가운데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문자 주시고, 5337님은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234님은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신대요. 감사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내일이 9월이네요. 0774님 기도와 말씀으로 더 채워야 하겠다. 5000 기도는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에너지를 주시는 극동방송 화이팅! 3154님도 문자 주시고요. 이 8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9월을 기대하며 기도의 뿌리로 우리가 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짧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뿌리로 한번 연결되고 싶은 것이죠. 지금 혹시나 우리의 방송 가족들의 상황이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 이 아침에 방송 가족들, 주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제가 기도의 뒷받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 흐를 텐데요. 이 찬양은 오늘 기도의 찬양입니다. 아셨죠? 이 찬양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요. 아침의 쉼표. 오늘 주제가 동일합니다.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 마음이 지칠 때 황미경 사모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긴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내 안의 떨림과 그의 숨결이 같은 박자로 흐르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마음이 맞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쩌면 서로의 마음이 공명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공명은 본래 울림이죠. 진동이고 주파수입니다.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깨워 함께 떨게 만드는 현상이죠. 순 우리말로 바꾼다면 함울림이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쪽의 울림이 다른 마음을 깨워 함께 떨게 되는 일이죠. 혼자일 때는 작고 희미하던 소리가 같은 결, 누군가의 진심을 만났을 때 더 깊고 따뜻하게 번져가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는 살아나고 울림은 점점 커져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들이 참 많지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소리, 이기기 위해 높아지는 말들, 서로를 향해 부딪히는 날선 감정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오래 움직이는 것은 그런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덕분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와 같은 조용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오래 머물곤 합니다. 그런 작은 말들이 꺼져가는 힘을 다시 살려내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이 굳어있던 또 다른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더 깊은 나와 마주하

하게 되니까요. 한 사람의 서운한 떨림이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흔들어 깨우며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서로 이기려는 소음은 크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진심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오래 울리지요. 공명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의 방향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어쩌면 이런 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며 상처난 마음 곁에서 같은 떨림으로 있어주는 것, 불평보다 사랑과 감사에, 두려움보다 신뢰를 믿으며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 속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 마음이 쉽게 지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작은 떨림 하나가 지친 누군가의 마음에 가만히 번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상호였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세상에 거친 소음이 있을 때 극동방송이란 사랑과 은혜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작은 떨림 하나가 지친 누군가의 마음에 가만히 번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면 좋겠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쳐질 때 오늘 그 누군가의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 서 있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기도의 뿌리로 서로 연결된 나무들은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니 어떠셔요? 뭔가 힘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아침의 쉼표 영상 여러분 꼭 공유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프닝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그리고 아침에 쉼표 영상 또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도 공유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근데 왜 이렇게 오늘이 9월의 첫날 같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9월의 첫날을 기도하며 더 잘 준비하라고 주신 날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송파구 방이동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7358님도 그런 마음

이시는 것 같죠? 예, 비가 내리는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복잡한 소음을 잠재워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향한 위로의 응원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침에 쉼표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 이렇게 또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세요.

승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참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8월의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욥기 2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욥은 계속해서 그때는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29장에서 부른 그때는이라는 노래가 끝이 나자 욥은 30장에서 이제는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욥기 3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쉬운 말로 풀어놓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래봬도 왕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험악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있다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욥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욥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늘 숙제입니다. 욥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1장과 2장에서의 욥의 신앙은 요초등부 신앙, 3장에서 31장에서의 욥의 신앙은 사춘기 신앙, 38장에서 42장에서의 욥의 신앙은 원숙한 신앙.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지요? 두 말할 것 없이 유치부 어린이들입니다. 흰 종이 위에 예수님을 그리는 것처럼 유치부 어린이들은 가르치는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유치부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화적 신앙이라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들은 다 권선징악이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고 상과 벌, 내 편과 네 편이 선명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유치부 학생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린이 예배, 장년부 예배, 성가대, 출석왕, 10분 전 모범왕, 요절 암송왕, 친구 전도왕을 다 차지할 만한 모범생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었습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은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닌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그것도 말과 행동의 죄가 아닌 마음의 죄를 인해서, 그것도 범한 죄가 아닌 혹시 범했을지도 모를 죄를 인해서였습니다. 욥의 신앙이 이 정도로 좋았던 것입니다.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더 알고 싶다면 욥기 29장에 아, 옛날이여를 읽어보세요. 욥은 전국 최고의 유치부 어린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올라오면서 달라집니다. 동화적 신앙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더큰 세계를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신앙에 큰 세계를 담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힘들고 아프니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동화적 신앙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왜라고 질문하고 도전하며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만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도전하는 아이들을 이교도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도전과 갈등과 반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반항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탈선하지만 잘 받아주면 원숙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전국 최고 모범 유초등부 학생 욥이 드디어 자기 신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폼나게 시작했던 욥이 3장을 넘지 못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주일학교 친구 3명이 신방을 온 것입니다. 신방 왔으면
친구 힘들지 하면서

0: 울어주고 가면 될 것을 평소에 예배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헌금도 떼먹던 친구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너 몰래 예배 빠진 적 있지? 솔직히 말해봐. 너 예배 시간에 늘딴 생각한 거 아냐? 너 헌금 가지고 핫도그 사 먹었지? 이딴 소리나 하니까 욥이 성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욥은 친구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준 안 맞는 유치한 녀석들. 니들이 사춘기적 방황을 알아?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춘기적 방황을 극복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고난, 승리, 절규, 인내, 만남, 그리고 질문을 통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이 자라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기존의 작은 신앙의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기존 신앙의 틀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서 절규합니다. 나의 작은 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공황 속에 빠져서 절규합니다.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작은 틀은 깨어지고 더큰 틀로 갈아입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틀로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우리의 작은 틀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도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엔 다 동화적 신앙을 가집니다. 어릴 적 읽던 동화는 단순합니다. 권선징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 세계는 동화가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동화적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 계속해서 작은 틀을 깨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춘기적 방황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사춘기적 방황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율법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을 말합니다. 역사서는 율법대로 산 사람들의 결과와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결코 녹록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이 대꾸를 이루는 교과서적인 교훈입니다. 욥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교과서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가서에서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온갖 다양한 신앙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신앙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머리로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과 현실 세계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인내란 우리의 작은 틀이 깨어지고 더큰 틀로 갈아입을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사춘기적 방황 속에서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봅시다. 원숙한 신앙 열매가 보일 때까지요.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274-8888

0: 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딜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딜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2020년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사람 손으로 만들려면 꽤 복잡합니다. 잘 익은 포도를 골라서 수확하고 으깨고 발효시키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혀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필요했던 건 좋은 포도도 발효도 오랜 기다림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한 번에 터치면 충분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찬양과 봉사와 헌신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죠.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은 아닌데요. 물이 스스로 애쓴다고 포도주가 될 수 없듯이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의 마음처럼 오늘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그럼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 지금 곳에 따라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괜찮은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아니죠. 단 5일 후면, 네, 2026년 이 가을을 맞아서 울산 극동방송이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같은 무대, 숲속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5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고요.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 쪽에서 저녁 7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신 후에 신청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으신 링크가 있을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미리 감을 잡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신청까지 꼭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에서는 진짜 여러분의 멋진 아티스트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테너 김현우님, 소프라노 김영민님,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조범진님과 이어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분이신데 헤리티지 김효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또 반가워하실 분이실 것 같은데 우리 괜찮은 아침의 목요일 코너 오감 찬송가의 수장이시죠. 임소희 교수님이 함께하는 클래식 4중주 연주까지 엘림 콰르텟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9월 5일 토요일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 쪽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께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미션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네, 오늘은 추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 미션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극동방송 양우산을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미션 바로 소개할까요? 자, 오늘 미션은 사진 인증 미션입니다. 사진 인증 미션.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네, 미션의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

1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께서 각자 몸담고 계신 교회 단톡방들 혹은 교회에서 교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혹은 단톡방에 이 저희 답장으로 숲속 콘서트 홍보 문자를 드릴 거거든요. 그 문자를 공유해 주신 후에, 자, 마지막입니다. 단톡방에 공유한 그 내용을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뭘 해야 된다고? 예, 약간 좀 절차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답장이 도착할 겁니다. 그 답장을 복사하셔서 여러분들 몸담고 계신 교회 단톡방에 그 문자를 공유해 주신 후에 그 내용을, 단톡방에 공유한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캡처를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는 어느 교회의 단톡방인지까지 써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일단 보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극동방송 양우산을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요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잦아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고 교회 단톡방에 공유를 하신 후에 그 공유한 내용을 캡처해서 다시금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찬양 듣고 인터뷰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희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헤리티지 김효식 단장님과의 인터뷰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이 아름다운 무대에 웅장함을 더해줄 멋진 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한국 음악계에 브라운 가스펠이라고 하는 장르를 최초로 도입하고 또 화려한 하모니와

0: 가창력으로 국내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압도하는 가스펠 그룹이죠. 헤리티지 김효식 단장님을 전화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사실 네. 헤리티지라고 하면 워낙에 유명하셔가지고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방송가족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유, 무슨 말씀이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헤리티지 김효식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브라운 가스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 가스펠이라는 우리 미국에 있는 흑인 분들이 주로 교회에서 예배나 또 찬양으로 불려지는 음악을 저희가 또 동양인 정서에 맞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하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소울, R&B 음악, 뭐 힙합 음악 이런 장르들이 찬양으로 다시 네. 재해석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장르도 장르지만 사실 또 수상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 아,
0: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원하게 자랑 한번 해주시죠, 단장님.
1: 아, 저희 헤리티지가 2006년에 이제 첫 번째 앨범을 냈는데요.
0: 네.
1: 그 전에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미 가스펠 음악을 앨범을 한 3장 정도 냈었고요. 헤리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대중음악과 가스펠 음악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음반을 냈었는데 그때 또 음악성을 좀 인정해 주셔서 한국 대중음악상 요새 이제 대중음악상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0: 네.
1: 정말 최근에 뭐 그 악뮤의 이찬혁 씨가 상도 받으셨던데 저희 때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점점 유명해져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게 됐는데 한국 네. 대중음악상의 그 R&B 소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SBS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합창 오디션 배틀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네.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와 함께 대상 받고 스페인 합창 대회에서 또 금메달 수상하는 그런 좀 이력이 있었습니다.
0: 이야, 정말 국내외로 뻗어나간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단장님.
1: 네.
0: 어떤 또 유명한 가수분들과 함께 이 무대에 섰던 경험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1: 저희가 음반으로 함께한 분들이 있고 또 무대에서 이제 공연으로 같이 한 분들 계신데 음반으로는 뭐 박효신 씨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또 임재범 선배님 계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문세 선배님도 같이 했었고 뭐 Fly to the Sky 음반도 같이 했었고 B.E.G.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음반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이나믹 듀오도 같이 했었고.
0: 이야. 네. 한 분 한 분.
1: 공연으로는 네. 네. 공연으로 또 이승환 선배님이랑도 같이 했었고요. 바비킴 선배님도 같이 했었고, 뭐 막상 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승철 선배님이랑도 또 같이 했었고요.
0: 네.
1: 공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와,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데, 네 모르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깜짝 놀라게 되네요. 네, 아니, 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1: 아유,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양광입니다.
0: 단장님께서는 원래 좀 모태신앙이셨나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교회에 같이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서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0: 그러면 네. 헤리티지라는 그룹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저희 팀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그 찬양팀의 하나로 시작되었었어요. 동신교회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
0: 네.
1: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으로 시작했는데 그 찬양팀의 이제 목적 자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은 노래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보자. 그래서 노래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시작된 찬양팀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을 내고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요.
0: 네.
1: 그렇게 시작된 팀의 멤버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런 활동, 이런 사역, 이런 가수의 음악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수소문하고 추천도 받고 해서
0: 네.
1: 지금의 이제 멤버들을 그때 2003년도에 만나게 됐고요. 2003년도에 첫 앨범을 내고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신 거죠?
1: 앨범 내고 난 이후로 치면 저희가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0: 우와, 22년이나 활동하셨어요?
1: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0: 그 하모니가 괜히 나오는 하모니가 아니네요, 단장님.
1: 아마도 저희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쁨과 웃음과 눈물 사이에 피어난 하모니 같습니다.
0: 와, 기대가 됩니다. 그 하모니를 저희가 네. 이제 9월 5일이면 현장에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참 수많은 무대를

0: 좀 서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무대나 아니면 순간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뭐 정말 다양한 무대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가 노래하는 직업이고, 또 저희는 또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LTG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여섯 명이

0: 싱크홀즈라는 SBS 합창 프로그램에
1: 네.
0: 저희가 함께 나가게 출연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스페인 합창대에 출전하게 됐었는데요.
1: 네. 네,
0: 아무래도 이제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찬양을 하러 나갔다기보다는 합창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래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스페인 합창대에 나가서 첫 번째 저희가 다른 팀들이랑 같이 갈라쇼를 하는 장소가 한 뭐 한 500년 이상 된 성당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1: 성당이요?
0: 그 성당에서 네 성당에서 한 곡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좀 불러도 되겠냐 했더니 방송 PD님이 너무 좋다 해서 전혀 예상치 않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영상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감격했고
1: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또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찬양하고 사람들이 듣게 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1: 이야.
0: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저희가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정체성은
1: 네.
0: 부인할 수 없겠구나.
1: 아멘.
0: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아멘. 네. 와, 너무 멋있었겠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0: 그때 다 같이 합창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네. 이렇게 그냥 합창으로 노래하러 온 분들이었지만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예 방송하러 또 음악하러 나왔지만 그 안에는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네. 이렇게 노래하면서 감동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와 그런 또 팀을 저희가 현장에서 본다고 하니까 저희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뭔가 정말 보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번 숲속 콘서트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저희가 이번에 함께하게 되는 장소가 벌써 저희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제목부터가 이제 숲속 콘서트잖아요. 저희가 또 야외에서 또 이 선보이는 저희 음악이 또 야외에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시원한 바람과 또 숲속에서 맞이하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연상하면서 아름다운 곡들로 특별히 선곡을 했습니다.
1: 그래서
0: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혹시 준비하고 네. 계신 무대 살짝만 좀 스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약간만, 조금만.
0: 네,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오 해피데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그 오 해피데이를 아주 재밌게 편곡을 했습니다. 저희가
1: 그래요?
0: 원래 기존의 오 해피데이를 가스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한 곡에다가 다 녹여서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오 해피데이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1: 우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OLP데이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OLP데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OLP데이를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단장님. 이 자리를 지금 또 신청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저희 방송 가족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0: 네네네.
1: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정말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네네.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초대의 말씀 전해주시면서 인터뷰 맺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울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함께하는 이 공연 소식 전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을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공연들이 있고 또 좋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 무더위를 뚫고 이제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는 이 시간이 아마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저희 헤리티지가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아름다운 또 행복한 추억 또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멘. 정말 그 현장에서 멋있는 무대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리티지 김효식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미션이 있었어요. 오늘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답장으로 도착하는 그 문자를 우리 각자 몸담고 계신 그 교회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시고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네, 모든 분들께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 양우산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미션을 달성하신 우리 8324번님. 네. 그룹 채팅 8명이라고 되어 계신 분 보니까, 네. 교회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3712번님께서도 온양읍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보내주셨는데, 단톡방 이름이 향기인가 봐요.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1632번님도 참여해 주셨고, 2307번님, 울산 북구에 있는 대형교회 서리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실버 주일 모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톡방에 올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 신복교회를 섬기시는 8958번님, 네. 이분은 구역명이 행복이신가 봐요. 행복한 구역, 이런 뜻일까요? 네, 공유해 주셨는데, 그날 또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 구역원님들 모시고 많이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507번님, 네,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서원교회 여전도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 구역 이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구역명이 마르다네요? 오, 뭔가 많이 준비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신가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4558번님도 신청을 또 공유를 해주셨고, 2949번님, 공유했는데, 저보고 대표로 신청하래요. 라고 하셨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몇 분 정도 함께 오실지, 네, 묻는 그 항목이 있어서, 우리 2949번님, 보니까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대표로 신청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2489번님, 오, 헤리티지? 헤리티지가 콘서트에 와요? 와우, 최고죠. 주님 주신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질 찬양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교회 핫뜰한 젊은 부부 일목장방에 공유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766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전에, 이렇게 탕 드시러 가셨나봐요. 네, 그런 문자도 같이 좀 캡처가 될 수 있게끔 보내주셨는데, 핫뜨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모으신 모임? 뭐 그런 건가? 네. 감사합니다. 2366번님도 보내주셨어요. 언양 쪽에 있는 작지만 알찬 교회, 하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날 많이 많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숲속 콘서트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역해주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냥 내가 콘서트 가고 싶다. 가능합니다. 샵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오늘 새싹 달고 오신 4147번님, 콘서트! 느낌표, 느낌표! 라고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까지 소개해드릴까요? 우리 7406번님, 가장 먼저 보내주셨는데, 새 아침과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청소하면서 괜찮은 아침 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날씨가 더워서인지 비가 답답함을 이기고 내려오니 오늘부터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괜찮은 아침, 괜찮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리에 비가 내리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보통 뭐 성령의 비가 내리네, 뭐 사랑나무의 찬양을 또 많이 신청하시곤 하시던데, 주리에 비가 내리네를 신청하신 거 보니까 찬양을 꽤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아니실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비가 내리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저는 찬양 듣고 3분 묵상과 함께 돌아올게요.